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무뎌진 우리 마음을 다시 흔들어 깨워서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통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뜰한 오늘도 뭐 이러한 귀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씨앗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성경 구절, 네 구절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샵 933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말씀 구절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일상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씨앗 말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해 왔는지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밝히 주님께 고백하고 죄의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28장 13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죄를 계속해서 숨기고 또 방치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 결국 죄에 대해서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바로나 곧장 나아가서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네.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어떤 세상 가운데 물들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또 이 하루 또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이고 뭐 내일도 사실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해야 하는데 이번 한 주는 또 박은영 집사님이 이제 출연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 부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 우리 박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이번 한 주는 집사님께서 출연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간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고 근데 뭐 큰일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편히 또 휴가 기간을 갖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진심으로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자, 이 시간 여러분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릴 겁니다. 키워드를 알려드리면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될 거고요.

자,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합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퀴즈 이런 거 없이 바로 여러분께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초보입니다. 초보. 네, 잘못 들었나 싶으시죠? 아닙니다. 초보. 여러분께서 들으신 게 맞고요. 초보 운전할 때 그 초보가 오늘의 키워드예요. 자, 오늘 왜 키워드가 초보냐? 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불편해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녀야 한다. 결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뎌져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서두에 좀 나눴는데, 초보 운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통법규라든지 이 규범들을 초보 운전대만큼 잘 지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어떤 규정들,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 얼마나 긴장하면서 잘 지켰던가요? 하지만 점차 운전이 익숙해져 가면서 그 규정들과 규범들을, 교통법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 운전자와 같은 이 죄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런 좀 민감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키워드를 초보라고 정했어요. 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초보, 네, 초보라는 이 두 글자 담아서 문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문자 참여해 주시는 동안에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여기고 또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성의 찬양 준비했어요.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반성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과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주 또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두 가지의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한 기도문 키워드는 초보 운전할 때 초보입니다. 초보.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초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여러분께서 빼놓지 말고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네, 씨앗과 또 기도문 초보죠. 초보는 각각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두 가지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 문자에 두 단어가 같이 포함돼 있으면 하나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과 또 요한에서 1장 8절 9절 또 잠언 28장 13절 히브리서 2장 1절 이 말씀들 여러분께서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꺼내서 또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또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해드리는 말씀 씨앗 잘 받고 또 틈날 때마다 꺼내서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성경을 보고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문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문 딱 적혀져 있는 것만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바라기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풍성히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씨앗 이미지 그리고 또 기도문이 여러분의 어떤 경건에 물꼬를 트이게 하는 또 시동을 걸게 하는 그런 도구로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시고 또 가능하면 주변 분들에게도 잘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초보 네, 초보라고 문자 주시고 또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에서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인 이 견학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신청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화 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진행되는데 신청은 마감된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관련돼서 여러분께 안내 내용들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내용 잘 확인하시고 네,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온다고 했는데 또 빠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오셔서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펼쳐지는지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방송에도 직간접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신청은 마감된 상황이니까 이제 더 신청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수요일까지 이 사랑의 뜰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이제 시대별 찬양들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0: 그때 이제 많이 불렸던 찬양들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별 찬양들을 한가득 여러분께 소개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대별 찬양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같이 걸어가기. 조찬미 그리고 임성규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윤형주 장로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이렇게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것 같아요. 네, 60년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땅에서 불린 찬양들 한 곡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랑에 들어간 서머 스페셜 특집 시대별 애창 찬양. 네, 사랑의 드란에서 서머 스페셜에 맞아서 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시대별 애창, 이 땅에서 널리 널리 불렸던 찬양들을 하나씩 한 곡씩 여러분과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새롭게 들리는 곡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추억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곡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좀 은혜로 잘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자, 월요일 첫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정말 자료 조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이전 애창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70년대 이전에 많이 불렸던 60년대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곡들이 이 땅에서 또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이 또 부르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찬양은요,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세대별로 인식하는 그 찬양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 이후의 세대들은 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뭐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입부는 좀 비슷한 멜로디로 가긴 하지만 그 곡의 분위기가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 60년대 이 땅에서 많이 불렸던 버전의 이 찬양은요, 인도의 전통 곡조에 가사를 붙인 찬양이라고 합니다. 연도로 따지자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영화로 먼저 불렸던 곡이고요. 그런데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의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순교적 각오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함께 뜨겁게 결단하며 불렀던 청년들의 대표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순교신앙의 스토리가 이 곡에 담겨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인도 지역에서 있었던 순교적 스토리도 이 곡에 담겨있는데 자 아무튼 네, 이 곡이 바로 70년대 이전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불렸던 그런 찬양, 찬송이라고 합니다.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곡 안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간 시대별 애창 찬양, 70년대 이전 찬양 첫 번째 찬양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김승철, 김민식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김승철, 김민식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와, 이 묵직한 감동과 여운, 그리고 또 순교적 신앙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결코 가볍게 부를 수는 없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오늘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사랑했더란 시대별 애창 찬양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70년대 이전, 네, 이 땅에서 많이 불린 찬양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찬양이었고, 이 두 번째 또 여러분과 나눌 찬양이 바로 주님 고대가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얼마 전에 이제 지선 찬양 사역자의 음성으로 좀 전해드렸었는데 신청곡이 있어서 그때 들려드렸던 주님 고대가는 다소 이제 편곡된 버전의 찬양이었고 오늘은 오리지널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곡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 옥에서 감옥에 투옥 중일 때 불렀던 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른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작곡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80 세대를 대표하는 찬양사역자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 권사님들께서 울면서 이 곡을 부르는 걸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곡을 좀 알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황국명 목사님의 학창 시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곡이 불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확실히 70년대 이전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주님 고대가. 이 멜로디만 봐도 확실히 여느 7080 찬양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고대가 이 찬양을 이 주수혜 씨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곡이 조금 길거든요. 하지만 이 곡의 어떤 깊이 있는 정서와 감동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주수혜 씨가 부릅니다. 주님 고대가.

네, 주님 고대가 주수혜 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겠죠. 물론 우리가 누리는 그 곡조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그렇게 마라나타의 신앙들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묵직한 여운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였습니다. 자, 사랑에 들한 썸머 스페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수요일까지 시대별 애창 찬양 여러분과 나눌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70년대 이전, 그러니까 60년대와 그 앞선 세대에 많이 불렸던 찬양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시대에는 찬송가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또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보다 훨씬 더 앞선 세대에 출간된 찬송가이겠지만 아무튼 그 찬송가 안에 수록돼 있는 곡들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찬송가들이 지금의 우리 이 찬송가 안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귀에도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주제는 시대별 애창 찬양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 정말 많이 불렸던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찬송가 찬양들을 지금부터 한 곡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 다들 아시죠? 미국의 윌리엄 톰슨이 1904년에 발표한 곡이거든요. 이 한국에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신정찬송가라는 찬송가집이 출간이 됩니다. 이 찬송가집에 이 찬양이 157장으로 처음 수록이 되고요. 이후에 1960년대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했던 새 찬송가, 1962년에 편찬이 됐는데 여기에 정식으로 수록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찬송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힘차게 불렀던 이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네, 베이스 김효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에 수록된 그 번호는 달라졌지만 아무튼 70년대 이전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리고 힘차게 울려 퍼졌던 찬양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에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은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드란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드란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시대별 애창 찬양을 선별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70년대 이전 이 교회에서 많이 불린 이 찬양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찬양가라는 이름으로 찬송가집을 발간하셨는데 여기에 수록된 찬양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인데요, 바로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라고 하죠. 예수 사랑하심은 이 곡입니다. 자, 당시에 멜로디는 뭐 동일하죠. 동일하고 또 가사도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당시에 어떻게 가사가 쓰여져 있었는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 나를 사랑해, 성경의 말씀일세, 어린 아휘 임자요, 예수가 피로 샀네. 예수 날 사랑해, 예수 날 사랑해,

예수 날 사랑해 성경 말씀 일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몇 해 뒤에 다른 약보집에 이제 수록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다른 선교사님께서 좀 더 이제 가사를 부르기 편하게 바꿔서 쓰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익숙하게 우리가 불렀던 그 가사가 당시에 그 여선교사님께서 쓰셨던 그 가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사는 예수 사랑하심은의 제일 초창기 번안된 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불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고요. 70년대 이전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부르고 은혜를 받았던 그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자, 유성은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70년대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랑했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네, 사랑에 들어간 썸머 스페셜 특집 시대별 애창 찬양 70년대 이전 찬양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찬양, 정확히 찬양이라고 소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감리교단에서 1895년에 찬미가라는 찬양 곡집을 출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4장에는 익숙한 가사의 곡이 등장을 해요. 그 가사의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히 보전하세. 익숙하시죠? 네. 이 당시 곡조는

이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 그러니까 뭐 찬송가로 말씀드리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멜로디에 맞춰서 불렀다고 합니다. 후에 찬송가에서 빠지고 이제 곡도 아닉테 선생님의 작곡으로 좀 바뀌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이 애국가잖아요. 이 애국가가 찬송가에 수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 가사가. 그러니까 물론 애국가가 찬송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애국가로 부르고 있는 이 가사를 찬송하면서 불렀다라는 것. 참 저는 이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짧게나마 그때 당시의 버전으로 그 곡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좀 녹음된 게 있거든요. 1895년 찬미가 이 찬양곡집의 14장으로 수록된 곡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오시죠.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1895년 찬미가 찬양곡집에 14장으로 수록됐던 찬양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네, 이 곡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와,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감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면서 자, 이제 사랑에 대한 1부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1부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시대별 애창 찬양, 특별히 70년대 이전에 사랑받았던 또 많이 불렸던 찬양들을 한 곡씩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내일도 사랑에 대한 1부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별 애창 찬양 시간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7080, 정말 여러분께 익숙한 찬양들이 쭉 소개가 될 겁니다. 7080 찬양들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아무튼 오늘 사랑에 들한 1부 마지막 곡은요, 1930년대에 편찬된 부흥성가라는 또 찬양 곡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212장에 수록됐던 곡이고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부르고 있는 찬양,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 1부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는 초보 운전할 때 초보예요. 초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씨앗 말씀 이미지도 놓칠 수가 없겠죠.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뜰안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이 변함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7월 27일 월요일 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뜰안 2부 시작했어요. 오늘 2부 두 가지의 선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초보죠. 초보. 네, 초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준비된 기도문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뜰안 2부 시간은 선곡에 굉장히 좀 공을 들여봤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찬양의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답게 찬양으로 오늘 정면 돌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Solid Rock, 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영어 찬양 메들리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박종호 성가사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소프라노 한경미 오신실 하신 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의 감격과 그 은혜를 흡족히 넉넉히 받아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먼저는 영어 찬양으로 함께 했죠. 찬송가 메들리였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The Solid Rock 네, 메들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박종호 성가사의 이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네, 그리고 소프라노 한경미의 오신실 하신 주 네, 하모나이즈가 함께 했어요. 네,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네, 풍성한 그 찬양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네,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은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안 방송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의 뜰안에서 두 가지의 선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말씀 씨앗 이미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도문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문 키워드는 초보예요. 초보 운전할 때 그 초보입니다. 자 우리가 초보 운전일 때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교통법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긴장하고 또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를 반복하면서 죄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은 초보 운전자처럼 계속해서 경계하고 또 긴장하고 또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좀 초보라고 정했어요. 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초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의 뜰한 2부 오늘 이 선곡에 굉장히 좀 공을 들여봤습니다. 풍성한 찬양의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곡의 찬송과 찬양을 또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준하와 나 이 팀이 부른 찬송가인데 한부용 씨와 함께했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이고요. 또 이어서 빨간 약 팀 명이 참 예쁘죠. 예, 빨간 약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의 감동 또 그 가사가 주는 그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네, FM 93.3MHz. 네,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에 뜨란 방송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장찬희고요. 자, 두 곡의 찬양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준하와 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 요즘 제목으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죠. 네, 빨간 약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찬양의 감동들 계속해서 여러분께 풍성하게 이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 찬양으로 한 곡 좀 준비해봤는데요.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니아 메릴 그리고 엘리사 메릴이 부른 영어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굉장히 좀 연주로 쭉 이어가다가 중반부 이후부터 이제 가사가 등장을 하는데 참 감각적이고 또 편안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 듣고 이어서 김도현 3집에 수록된 예수 예수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의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이에요.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그리고 김도현의 예수 예수 이렇게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네, 7월 27일 월요일 사랑의 드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사랑의 드란 썸머 스페셜을 맞아서 정말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께 풍성한 찬양의 감동을 전해드리고자 애를 썼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께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초보 운전자의 마음과도 같이 경계하고 또 긴장하고 또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무뎌지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자 오늘 사랑해드란 두 가지의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초보 네, 오늘의 키워드 초보 운전할 때 초보죠. 초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찬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정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 사명에 동참하실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바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옥천 방주기도원에서 10차 전국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사랑 부흥사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패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포악한 압제가 난무하는 그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않냐며 교훈을 받지 않냐며 라고 말하죠. 여기 2절에 아니하며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귀를 막고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권세, 잘난 것, 그런 걸 의지한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말하죠. 시편 22편 4절 5절에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를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으려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물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봐 그러합니다. 자, 3절을 봅니다. 그 가운데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을 남겨두는 것이 없이 없는 저녁 일이오라고 말하죠. 선지자는 지금 유다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탐욕스러운 맹수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의 재판장은 저녁에 잡은 먹이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남 먹어 치우는 늑대와 같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힘이 없는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서 배를 채웠습니다. 오늘날 목회 현장이 오늘 교회가 부흥이 중단되든지 정체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아니,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가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된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수평 이동 성장이 많습니다. 오늘 목회 현장에도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키우지 아니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4절의 유다 선지자들 곧 설교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만 전합니다. 간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0: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필요에만 늘 급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잔소리꾼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만한 귀족 행세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성전의 예배가 더럽혀졌고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백성의 죄보다 더 무겁고 그 벌도 더 큽니다. 교회 직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 직분자들은 단정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5절 말씀을 주시해서 보십시오.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의로 행하십니다. 캄캄한 밤에는 감추어졌던 것들이 아침에 빛이 떠오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되어집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아침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침이 되면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결정이 됩니다. 밤새 일어난 일들이 아침 신문에 공개되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으니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형벌을 내리실지라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그들의 모든 행위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났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 그 모든 진로를 써두려고 나타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작정되었습니다. 그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그의 분한 모든 진노를 쏟으시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시며 열국을 모으실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질투에 불을 쏟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도의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노를 피할 길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932-5478번, 932-5478번 신석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기독교계와 지자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9기 시정 출범을 축하하고 부산의 발전과 영적 회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3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민선 9기 취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박상철 대표 회장은 정직과 공정, 청렴을 바탕으로 한 다니엘 프로젝트 리더십을 제안했으며 전재수 부산시장과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교계 협력을 요청하고 부산 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초단체장들과 교계 관계자들은 정당과 이념을 넘어 지역 복지와 공동체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 아이들을 돌보며 마을 공동체를 지켜온 지방의 한 소형 교회가 재개발 수용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체 건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서강 감리교회는 지난 1998년 개척된 이후 40여 명의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았으나 인근 6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산업단지 개발로 올해 안으로 예배당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진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제곱미터당 500만 원까지 치솟은 주변 부지 시세에 비해 시행사의 보상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사역 중단을 우려했습니다. 황미숙 사모는 2020년부터 감정평가와 이의신청을 반복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쫓겨나는 심정이라며 시골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는 모판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도 복리시설로 인정해 대체 건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으나 소형교회들은 관행과 법률 지원 부재에 가로막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회가 원생활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고 다음 세대 돌봄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부천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탈북민 성도들의 영적 안식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공간을 접경 지역에 건립했습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어제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 탈북민 전용 쉼터인 DMG 힐하우스를 건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재상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0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바탕으로 기존 정부 관사를 매입해 숙식용 공간 5개실과 전용 채플을 조성했으며 고향을 지척에 둔 탈북민들이 쉼과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정했습니다. 교회 측은 올해 탈북민 연대 사역인 남북식당에 이어 쉼터까지 마련된 만큼 이 공간을 북한 선교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들을 위한 사역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신내교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70세 이상 성도 40여 명을 초청해 노년 성경학교 프로그램인 드림 시니어의 봄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령 91세 참가자를 비롯한 어르신 성도들은 신앙 자서전 작성과 버킷리스트 발표, 안마 서비스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했으며 청장년 성도 60여 명이 봉사자로 나서 한 달 전부터 기도회로 섬김을 준비했습니다. 김광년 담임 목사와 교회 측은 교회를 일궈온 노년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지역사회 비기독교인 어르신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어르신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세대 간 통합을 이끌어내려는 정통 교계 차원의 실천적 사역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학교 초등학생 복음화율이 1%대로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 어린이 사역 현장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회학교 부흥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사역단체 키즈처치 리바이벌 대표 박연훈 목사는 최근 5개 교단 10개 교회에서 어린이 1,142명을 회복시킨 현장 기록을 담은 신간 교회학교 부흥 7가지 키워드를 출간했습니다. 박 목사는 현 교회학교의 위기가 공교육 운영 방식을 답습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진단하며 현장 노방전도 재개와 성막구조 기반 찬양예배, 소수정예 반목회 전환 등 7가지 영적 재건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2: FEBC 신앙칼럼.
3: 가끔 휴대폰이 갑자기 목통이 되거나 통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통신회사가 망했거나 기지국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휴대폰 상태를 점검하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봅니다. 대개 문제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신호를 받는 기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히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높은 담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듯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최근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영혼이 메말라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진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평안하셨습니까?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더위를 피해 휴가를 보내는 가정들이 많은 한 주일 텐데요. 이 맹더위 속에서도 열악한 작업 환경과 싸우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건강이 특별히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에 열중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세요.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기도 요청하시는 분의 신원을 밝히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끝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입니다.

0: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능력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사모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윤지순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목소리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름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예, 요즘 아이들이 또 수련회가 있었어요. 네. 예, 아이들과 같이 서울에 있는 교회도 다니고 와. 또 집회도 같이 가고 하면서 네. 정말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기뻐하고 이런 기회들을 더 많이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좀 해봤습니다.
0: 아, 목사님께서 직접 다니셨군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우 목사님과 오늘 기도하시게 될 텐데요. 목사님 먼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0: 아멘.
1: 예, 본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제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또한 계실 겁니다. 또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은 건강하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라. 세상에 말한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존재합니다. 건강에 소망이 있고 형편이 나아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또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소망도 죽지 않습니다. 질병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절망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또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우는 자와 함께 오셨고 상한 마음을

0: 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눈물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이 될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병든 몸에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절망의 자리에 다시 살아있는 소망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간직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우 목사님과 또 윤지순 사모님 기도의 후원자로 또 오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같이 드릴게요. 1891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엄마 박공순 권사님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저희 엄마가 80세이신데 요즘 찾아온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시며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분이신데 요즘 나이 들어가시면서 연약해진 육신과 그 마음으로 사단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어머니는 병원을 다녀도 육체가 회복되지 않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신 사랑하는 그 따님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셨네요. 목사님 이 권사님이 늘 교회 주변 교회와 더불어 생활하신다고 따님도 말씀해 오셨는데 이 우울증과 불안증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지만 특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왔을 때는 참 난감하죠.
2: 네. 사실 정신 문제는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흔하게 정말 감기처럼 아주 많이 지금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1: 아멘.
2: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1: 아멘.
2: 예,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 아멘.
2: 주님께 마음을 드리시면 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은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공순 권사님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약해졌소. 마음이 아버지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악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예수의 이름에 영하노니 모든 우울증과 불안증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2: 떠나갈지어다.
1: 아멘.
2: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담대한 마음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공수 권사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1: 아멘.
2: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어머님 박권사님 혹시 함께 기도하셨을까요? 따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0: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감기는 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 많이 들으시고요. 말씀 들으실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서 여전히 성전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귀한 따님 고맙습니다. 1891 성도님. 네, 따님의 어머니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셨네요. 11시 2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금산 하늘성교에 섬기시는 이재우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순옥 권사님 6133 번호로 찾아오셨네요. 김현정 권사님 같은 교우이시죠. 7월 30일에 갑상선 혹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데 수술 잘 받고 더욱 강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우리 선우순옥 권사님 참 귀한 중보기도 동역자이십니다. 늘 교우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저희에게 기도 함께 하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김현정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1: 예, 이사야서 38장 1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사람의 생명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0: 아멘. 예.
1: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도 받았습니다. 오늘 선우순옥 권사님의 이 중보기도의 제목이 김현정 권사님의 수술에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수술 잘 받으시고 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현정 권사님 7월 30일에 갑상선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수술 가운데 임하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어서 모든 수술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깨끗한 육신으로 더 강건해져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쓰며 애쓰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땅에 육신의 병고로 고통당하는 많은 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차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김현정 권사님 기도의 힘을 등에 업고 담대하게 수술 받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곁에 계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360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딸의 태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그 딸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하신 어머님의 따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결혼하면 네.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1: 네,
0: 어머니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1: 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1: 그렇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귀한 따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많이 주시고 또 좋은 엄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이 결혼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딸에게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 많이 허락하시고
0: 아멘.
1: 그들이 자라서 주님 나라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엄마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를

0: 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한나와 같은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는 모든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엄마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많이 주심으로 아버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따님 이제 귀한 아기 주님이 허락하시면 사랑 많은 엄마 되실 겁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외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60번입니다. 0360번호 쓰신 성도님, 청주 예수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어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들이 경기도 화성으로 연합 수련회 참여하시는군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우리 청주 예술의 교회 성도님, 예,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저희도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서울로 다녀왔습니다.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선교사 묘지 그 저녁에는 찬양 집회까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통해서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저들의 믿음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화성으로 연합수련회를 가는데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땅에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젊을 때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주 예수로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떠납니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사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1: 아멘.
0: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1: 아멘.
0: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미래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 변화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이 악이 관영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날이 밝아 가지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요셉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사무엘 같은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네, 우리 청주 예수로 교회 우리 중고청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또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간증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홀로 어머님 먼저 천국 보내고 17년 동안 혼자 살고 계십니다. 연로하시면서 지금 73세이신데요. 이명으로 인한 두통과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 일상생활 힘드십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 예배 다녀와서 아버지 댁 방문하여 교회 못 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또 드렸네요 하셨네요. 참 귀한 따님이십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님 70대이시면 아직도 건장하실 연세이신데요. 네,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는 귀한 따님 생각하면서 아버님을 위해서 건강 위해서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로 축복해 주십니다.
0: 예, 저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0: 할머니, 권사님 집사람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 많은데 아버지는 예 남성분도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드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명으로 또 허리 통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가운데 갔습니다. 그래서 또 따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귀한 따님을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도 건강도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분기시 되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부족함도 다 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면서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육신의 병고가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모든 아픈 것들도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귀한 딸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명으로 인해서 두통이 심해지고 또 허리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한 딸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이 소리를 아시는 주님, 이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아버지가 믿음도 건강도 다시 더 강해져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1: 아멘.
0: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삶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요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따님 고맙습니다. 아버님도 혹시 방송으로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셨다면 힘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해주세요. 방송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또 찬양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힘이 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1041 번호 쓰시는 성도님, 금요일에 저희 딸 김효진 둘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출산했는데 아기가 황달로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와 아기 속히 만나서 좋은 성장할 수 있도록 산모산하 함께해 주시도록 어머님께서 따님 과 또 외손주죠. 손주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아기는 이제 건강해질 겁니다. 따님도 이제 속히 회복하시기를 목사님께서 기도로 축복해 주십니다.
0: 네. 귀한 따님께서 둘째 아들을 출산하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완전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몸에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회복되고 또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 상황은 기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예, 지금 물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들 예, 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 김효진 자매가 이제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이 가정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그렇지만 이 아이가 황달기가 있어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아기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 아기가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아픈 것에서 아버지 노인을 받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주님께서 더 강

0: 떠게 하셔서 이 가정이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 이민 이 나라와 이민족이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 귀한 아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엄마와 다시 함께하는 아버지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따님 병원에 있는 아기 때문에 마음 힘드실 수 있지만은 감사로 잘 견디시고 몸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한 산하 산모 되시기 바랍니다. 네, 4723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저의 큰딸이 7월 29일부터 수요일이네요. 8월 1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로 단기 선교 갑니다. 하나님께서 딸과 또 팀원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모든 또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돌아와서는 예비된 사역지를 만나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또 만나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신 우리 어머님 따님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0: 예, 귀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귀한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왔는데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가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번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질병과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매가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합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세력의 아버지 공격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과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비된 사역지와 또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서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인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큰 종이 되게 하시고 큰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따님 단기 선교 잘 다녀오십시오.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목사님 말씀 붙들고 가시면서 정말 오셔서 많은 간증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신 9797 성도님, 저희 남편 아직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남편, 뇌경색으로 재활병원에 있는 중에 건강불안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속히 주님 만나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가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희 남편의 이름은 이진자열자입니다. 이진열 선생님, 네,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예,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태신자이신 것 같습니다. 뇌경색으로 재활병원에 계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0: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힘을 공급받고 모든 불면에서 또 모든 건강의 불안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한 남편 이진열 예, 우리 귀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분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재활병원에 있고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여 속히 주님 만나주셔서 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소.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드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고도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1: 아멘.
0: 모든 마비된 것들 모든 막힌 것들 뚫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이 선생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실 날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입술로 먼저 고백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선생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도 기도했는데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319 번호 쓰시는 이태권 안수 집사님, 네, 저는 어지러움으로 24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얼마나 24년간 수많은 병원도 찾아다녔을 테고 진료의 기회를 가졌을 테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문자 잘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시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수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저도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신 우리 윤 사모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태군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 시간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태권 안수 집사님,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1: 아멘.
0: 24년 동안 어지럼증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태권 안수 집사님 24년 동안 어지럼증으로 고통당해 왔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도하실 때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른과 같이 이 시간 이태권 안수 집사님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1: 아멘.
0: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1: 아멘.
0: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아픈 것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의 본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것들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제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기쁜 가운데 우리 집사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의 강선을 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우리 이태권 안수 집사님 그동안 주를 위해서 아버지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많은 기도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 집사님 깨끗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네, 이태권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이 이 시간 수천 수만의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드린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 드린 기도 내일 계속될 거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를 요청해 주셨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기업들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함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린 중보기도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참 간절하게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사랑하는 성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또 질병도 없으며 아픔과 슬픔과 죽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도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딘 모든 수고는 하늘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1: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암과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0: 아멘.
1: 수술을 앞둔 이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0: 아멘.
1: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일자리와 재정의 일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가정에 구원과 회복과 공급과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네, 금산 하늘성교회 이재홍 목사님이 마지막 축복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0: 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예,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 윤지순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건강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오후 내내도 이 기도의 영혼으로 평안하시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요나 1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표지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주인공 요나는 갈릴리 북쪽의 어느 작은 마을의 출신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강한 이스라엘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 국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해지고 국경이 넓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요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의 골방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데 하나님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요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 니느웨는 이 당시에 중동 지역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정복한 포로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그 주검을 성벽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삼고 조롱하는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누구라도 아수르 하면 이를 갈았고 모든 사람들의 원수로 여기는 바로 그 나라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 생각은 달랐어요. 정의가 뭐냐? 악독한 저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는 게 정의 아니겠느냐?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꺾을 수 없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의도적으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지금의 저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방향과 무조건 반대되는 대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는 자기 계획대로 배를 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누군가 마치 자기를 위해 다 계획대로 준비해 놓은 것처럼 다시스 행으로 가는 배가 딱 출항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곧바로 값을 치르고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척척 돌아가는 거 보면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는 거야. 그렇게

배는 출항을 합니다. 바람도 순조롭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모든 환경이 최고로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요나는 척척 맞아떨어지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안도하며 배 가장 아래 깊은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누워버렸습니다. 긴장감이 풀려서 그랬는지 그는 곧바로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지셔서 바다를 요동치게 만드셨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 배가 견디다 못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배 위의 선원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선원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값비싼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배를 돌아보다가 제일 아래 칸을 돌아보던 중에 너무 경악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 흔들거리고 다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코를 드르렁거리며 아직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예요. 선장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당신 미쳤어!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이 있거든 그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나 해. 그리고 요나를 깨웠어요. 요나가 깨어나며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왜? 요나는 지금 이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 이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왜 왔는지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그칠 줄 모르는 폭풍 앞에서 번아웃이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자 그들은 오랫동안 뱃사람들이 고대 때부터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가 오면 마지막으로 하는 고전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하죠. 그게 뭐냐? 이 재앙의 원인을 밝히는 제비 뽑기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뽑힙니다. 선원들은 마치 모든 재앙의 원인을 요나에게서 찾으려는 듯 요나 주변에 몰려들어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제비가 네가 뽑혔으면 네가 이 재앙의 원인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직업이 뭐며 어떤 신을 믿느냐 등등. 마치 이 재앙이 요나에게 다 모든 것이 있어서 평온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모아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해요. 이 상황에 여러분이 요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요나는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날씨 탓이지 왜 내 탓이냐? 혹시 선장이나 선원들이 운항을 잘못하고 배기를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배가 너무 약한 배가 운항되어서 이 파도를 못 이기는 거다? 아니면 이 제비 뽑기는 부정이다. 다시 해라. 나름대로 요나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묵묵히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선원들은 혼란이 왔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바다도 동시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놀란 사람들은 그 요나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전부 엎드려 제사를 드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먹히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남의 탓할 게 많았어요. 날씨 탓을 해도 되고 선원들 탓을 해도 되고 배를 탓해도 돼요. 근데 요나는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둥, 아니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둥.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탓을 하게 돼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기업의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 글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 회사의 치명적인 실수로 고객들이 막 분노할 때 이게 다 하청업체 탓입니다, 매장의 실수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의 분노는 처음보다 오히려 74%가 증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소송까지 벌이더래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반대로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100% 저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막 분노하던 고객들의 분노는 오히려 37%로 떨어지고 기업의 신뢰도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과 달리 남 탓이 위기를 더 키우게 되고 내 탓이 위기를 끝내게 되더라. 최근에 리더십 학문 분야에서 한 10년 전부터 유행하는 리더십이 뭐냐면 익스트림 오너십이라는 거예요. 이 익스트림 오너십은 지휘관이, 지도자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환경 탓을 하거나 뭐 부하 탓을 하는 변명이 아닌, 최고의 좋은 리더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익스트림 오너십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인 냉정한 피드백은 필요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에 대한 책임의식을 크게 갖는 리더가 존중받는 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익스트림 오너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땅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십계명

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충분히 가르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얘기를 했는데 저 미련한 것들이 나한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듣고도 저 짓을 합니다. 얼마든지 모세가 발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렇게 단 것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책임도 전가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탓입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두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 탓이라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내 탓을 외치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형통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케냐에 가면 줄리안 큘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건강하게 목회하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고국 케냐의 빈민들의 삶을 보게 하시면서 네가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위해 가서 일해라.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던 미국의 목회를 접고 그는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가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절박한, 먹고 입는 문제로 절박한 이 빈민들을 위해서 한가롭게 설교하는 것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들에게 먹을 것, 또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인 자기가 소위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한 그의 비즈니스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압류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도망도망 다니다가 캄캄한 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처절하리만큼 완전히 망한 그는 그 골방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내 배를 배불리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가난하고 궁률한 영혼들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셨고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자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떻게 내 의도를 아시면서 나를 이렇게 깊은 수렁에 두십니까?
나를 이곳까지 불러놓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0: 하나님이 딱 그 한마디를 주시는데 자기가 여기 케냐에 건너와서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집념을 믿고 일했던 거예요. 귤라는 그 새벽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 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 순간 분노가 가라앉고 그 마음 빈 곳에 하나님이 하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 케냐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은행에 가지 못하는 그 빈민들을 위해서 모바일로 신용평가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라.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는 얼마 뒤에 그 아이디어로 조그맣게 다시 벤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망한 지 2년 뒤에 그는 완전히 재기에 성공합니다. 귤라는 그 기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원래 본인이 꿈꿨던 대로 사람들에게 집을 줘주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돼요. 이 큘라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망하고 재기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큘라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인생이 망했을 때 남 탓 대신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 간밤도 베개를 적실 만큼 너무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순풍이 오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런 역풍이 왜 불어오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일이 두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봐야 될 표지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역풍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봐야 될 표지판은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라고 엎드림의 고백, 이 표지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순풍이고 너무너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때를 여러분과 가정이 만나셨거든 잠시 마음의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일단 정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때를 주시고 좋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 표지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늘 이 두 표지판을 붙들고 수시로 순풍이 불 때, 역풍이 불 때 이 표지판을 번갈아 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호와가 길을 내시는 승리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공포나 충격이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조금씩 진리를 흐리게 하고 거짓을 자연스럽게 믿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사탄은 우리를 꾀는 자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마귀들과 싸울지라 2016년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연주로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E메이저 BWV 1006번 프렐류드 준비했습니다. 헨리크 셸링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E메이저 BWV 1006번의 프렐류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 84번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작품 로시니 주제에 의한 바레이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임스 콜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하신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바리에이션 함께하셨습니다. 현석조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연일 폭염의 기승이죠. 한동안은 이 무더위로 여름 같은 여름이다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은 방학을 대부분 한 것 같고요. 또

직장인분들도 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이 무더위 기간 어떻게든 잘 버텨내보려고 하고 계실 겁니다. 모두들 계신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73년 전 오늘 3년이 넘는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이 참혹한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결국인 그날을 맞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은 6.25 한국전쟁 휴전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일이어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은 언제 전쟁을 했던 나라였냐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론 뭐 불안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하루빨리 끝내고 평화를 되찾기를, 또 남북이 서로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휴전일이 곧 종전일이 되기를, 또 통일을 위한 기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송 함께 하시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그 마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체크 시작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지역과 함께 그 마음, 간절한 기도의 마음들 문자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지금 남기실 수 있거든요. 서두르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나 주리, 김정희, 이기명 외 우리 찬양사역자들과 함께한 찬양 살아계신 주 전해드립니다.

OFDAY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뒤에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함께 선포하면서 전문 연어 드렸는데요. 휴전이 된 지 벌써 53년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죠. 언제까지 이 휴전 사태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50년이 넘는 세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슴에 품어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우리들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0210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거룩하고 평화롭게 통일돼서 평양에도 극동방송이 생기고 모두가 즐겁게 찬양하며 기뻐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소망들이 이루어져서 평화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함께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8329 성도님도요. 오늘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시흥에서도 남양주에서도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도 3225 성들이 문자 주셨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이뤄서 7월부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됐지 않습니까? 아직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얼른 익숙해지도록 저도 많이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어느 지역인지는 또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충북 청주시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0360 성도님이신데 남편이 택배일하는데 돕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동할 때마다 듣고 날씨가 참 더운데 이 더위가 있으므로 많은 곡식들이 잘 익어가겠죠. 북한도 많이 더울 텐데 동포들의 어려움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귀한 마음 함께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듣고 계신 지역도 같이 적어주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응원의 뭐 기도 마음들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듣고 싶으신 찬양도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마음껏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꼭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이런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나눔과 함께 더불어서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코너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어요. 샵 1069번 어플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내내 뉴스의 한 반 이상이 폭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다들 너무 덥죠. 주님이 불게 하시는 이 시원한 바람으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 통일과 또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를 함께하고 있죠.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 통일 배우기. 자, 오늘은 1953년에 73년 전에 휴전을 한 이래 휴전협정 체결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실수로 53년이라고 했나요? 자, 53년에 체결이 돼서 73년이 됐고요. 오늘 문제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새롭게 아시게 되는 점들을 놓고 여러분 마음에 또 다른 어떤 감사함이나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문제 준비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 정답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남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광산구에서도 참여해 주셨고 화성에서도 오셨고요. 자, 인천에서도 광양에서도 등등등 또 포항에서도 오늘 바느질 하고 계시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분들과 함께 할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73년 전 오늘 휴전이 체결된 이 한국전쟁은 6.25 한국전쟁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창설 이후에 최초의 유엔군이 참전한 국제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또 지원하기 위해 16개 나라에서 전투병력을 보내줬고요. 또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22개 나라가 참전한 국제전이기도 했던 6.25 한국전쟁. 이 3년 1개월의 전쟁 가운데 4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이 땅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오늘을 기리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많은 병사들이 참전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법정 기념일입니다. 휴전협정 체결일은 상징적인 거고 법정 기념일로 오늘을 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이 민족의 비극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 16개 나라가 전투병력을,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법정으로 기념할 날로 정해놨어요. 오늘 기념식이 오전에 열리기도 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무슨 날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은 승리의 날입니다.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달력 보시면 법정 기념일이라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한 이유가 우리와 미군만 싸운 게 아니라 전 세계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16개 나라와 6개 나라의 의료지원 총 22개 나라가 참전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자, 1번이 유엔군 참전의 날, 2번이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입니다. 16개 나라 그리고 6개 나라가 각각 전투병력과 의료지원을 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다는 건 포인트입니다. 힌트예요. 아셨죠? 자,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데 무슨 날일까?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여러분의 참여 문자로 어플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날을 나라에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1950년 이 땅에서 벌어졌던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병력을 보내고 의료 지원해줬던 22개의 나라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이 땅에서 피 흘려 싸웠던 그 장병들, 그 감사함을 기리고자 만든 날, 오늘은 어떤 날일까?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정답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광수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계속해서 남겨주십시오.

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라 사랑을 외치고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 현장, 이 찬양의 대축제가 8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8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는 여수에서, 그리고 8월 14일 저녁에는 우리 익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데요. 미리들 신청하셔야 돼요. 서두르십시오. 우리 전남동국동방송과 전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데 어떤 날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와, 정말 많은 인원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한 198만여 명이 이 땅을 밟았고요. 그 가운데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연합기구가 창설이 된 이래 첫 번째 해외 파병,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참전했던 국제전쟁입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참여했던 전쟁. 참 비극이었지만 그 덕분에 이 민주주의, 자유가 지켜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오늘을 통해서 더 감사의 마음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평양입니다. 주님 은혜가 이 땅에도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가 날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파리파리님.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온 줄 알고. 근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어릴 적 교회 친구들을 만나서 대구와서 함께 듣고 계시다고 우리 6728님도 문자 주셨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9751님. 또 샬롬 1번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9473님도 남겨주셨네요. 정말로 고마운 나라들이네요. 0657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 나라들에게 감사의 마음 같이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법정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휴전협정 체결일이기도 하면서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정답 보내실 기회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세요.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역시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6.25 한국전쟁은 3년 2개월 동안 유엔군이 198만 명이 파병됐고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그 유해조차 발굴되지 못한 곳도 많은데,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오늘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곳에는 14개 나라 2,399명의 유엔군 전사자가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딜까요?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친,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와서 싸웠는데, 그 가운데 14개 나라 2,399명의 유해가 묻혀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 묘지가 우리나라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 1번은 서울, 2번 부산, 3번은 철원입니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보내고 계신데,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또 예, 저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이곳에 가면 예, 이분들의 뭐 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앤 공주도 이곳에

나서 또 참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유엔군 2399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가 있는 곳, 이곳은 어딜까요?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 손태진 씨의 음성으로 극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때 했던 라이브 찬양을 전해드릴 텐데요. The Love of God 함께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문제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 있으실까요?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에서 관리하는 유엔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기념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은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인데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저쪽 남쪽에 있습니다. 정답샵 1069번으로 얼른 남겨주세요. 신청 찬양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OAP데이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또 정답 보내주셨는데 다들 정답 남기신 거죠?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0: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은요. 유엔군 2399개 유해가 묻혀져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어디냐, 어느 지역에 있냐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부산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어요. 부산 여행 가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한국 정부가 유엔의 이곳 지역 땅을 영구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곳이고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16개 나라, 의료지원단 6개 나라 가운데 전사한 분들 2399개 유해가 안장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준 이분들에게 감사도 해보시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오늘은 좀 품어보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종식되고 종전이 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통일의 염원이 큽니다. 8483님도 문자 주셨고 아들이랑 듣고 계시대요. 6755님 아이가 참 요즘에 힘들어하는데 시온이 힘내라고 해달라고. 시온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 화이팅! 부산 마을버스 운행 마치고 보내주신 9164 성도님도 감사하고요. 오늘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더하겠습니다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휴전일 맞아서 유엔군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알게 되네요 하시면서 1607님도 또 제일 더운 포항에서 문자 보냅니다. 5969님도 이곳에 가면 절로 머리가 숙여지시고 또 숙연해지신대요. 각국의 청년들에게 감사함과 경의를 표하게 되신다고 3161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링크 받으시면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십시오.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신 OAP데이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제가 또 2주 만에 왔잖아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더 뜻깊게 의미있게 또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나의 하나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OAP데이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복음 70년 은혜 70년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행하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행하고

주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이를테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다.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사악함으로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하듯이 남자하고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한 것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어머니와도 결혼하면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그들 셋을 모두 화형에 처해서 공동체로부터 사악한 짓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과 결혼하여 동침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를 욕되게 했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는 그 여자의 샘을 드러낸 것이고 그 여자는 자신의 샘을 드러낸 것이니 둘 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네 이모나 네 고모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족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둘 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숙모와 동침하면 그것은 자기 숙부를 욕되게 한 것이다. 둘 다 그 죄값을 치르고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모욕한 것이다. 그들은 자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모든 짓을 행했고 나는 그 일 하나하나를 끔찍히 싫어했다.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라. 짐승이든 새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든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하다고 정해준 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했다. 너희 가운데 영매나 마법사로 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20장 7절에서 2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성민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샬룸과 그의 딸들. 당시 성벽을 쌓는 일은요, 대부분 남성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남기기 어렸던 그 시대에 성경은 살룸뿐 아니라 그의 딸들까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왜 굳이 이 한 줄을 남겼을까?

0: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그 뜻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도 그래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름 없이 지나가는 그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빠짐없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뭐 다가올 이 여름 성경 학교 기간 동안 또 고생하실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그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시작하면서는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그 작은 하나, 그분들 덕에 우리는 여름 성경할 수도 할 수 있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 수고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첫 곡으로 같이 나누죠. Disciples, You are special.
1: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네,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죠. 7월 27일 2시의 기쁨 최정민이고요. 제일 첫 곡은 유아 스페셜 디사이플스 선관웅 목사님의 인도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 손끝의 지문도 하나님이 세상에선 단 하나밖에 없게 특별하게 만드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학생 하나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친구를 크게 위로하길 원했습니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 친구의 섬김 덕에 그 중고등부가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무엘하 17장에 부실레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 부실레. 이 부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80된 어르신이었는데 이 부실레라는 분이 먹을 것과 침구류를 준비해줘요. 성경은 그래서 그가 왕을 위해 싸웠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부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부실레는 늙었다고 사양하고 자신의 종 김함을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실레는 눈에 띄는 영웅은 아니었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왕을 붙들어준 그런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성경에 뭐 크게 나온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조차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작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시는 거죠. 이 부슬레이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학도 했겠다,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 여러분들 자신이나 내가 이렇게 평범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나도 쓰실까? 혹은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 제가 책 한 권을 좀 선물해 드릴까 해요.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이 책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 경력도 배경도 평범한 열두 제자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좀 선물 좀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이 시간에 샵 9330을 받는 번호에 입력하시고 지금부터 저요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요 책을 안타깝게 딱 한 분께만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주변에 조금은 의기소침해 있고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몇 번이죠? 그렇죠.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빨리, 네, 빨리 보내주시죠.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을 좀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십자가를 보면은 저길 가야 되는데 내가 맨날 그러고 고난도 엄청 당했었어요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딸을 15년간 아팠던 걸 다 낳고 주셨어. 맨날 날마다 울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딸 고쳐달라고 그랬어. 나는 그 얘기를 어디다 해야 차이 책을 꾸며도 꾸며.

0: 근데 나는 막 기둥기둥 다 싸지 뭐지고 댕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 낳고 주셨어. 하나님 간증을 하면 나도 엄청나. 그런데 전도하고 싶어서 뭐 그 와중에도 아픈 중에도 막 그냥 전도하러 댕기고 그랬다니까. 와 전도를 하면 돼야.
1: 근데 교회 십자가 보고 저기
0: 가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도 내가.

0: 승봉교회 저기 저도 저기 지휘락교때 몇번 댕기고 그때는 열심히 댕겼지. 그래도 외처로 나가니까 안 되더라고 그게. 아, 그래갖고 시집 와서 늦게 아주 이제 꿈에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걸 받고서 내가 아주 교회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질로 천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야.
1: 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렇죠. 이 권사님의 마지막 얘기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또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월요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 전해주신 날이고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입니다. 자, 지금 우물전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갔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그 이야기를 받는 번호 9330번, 받는 번호에 9330을 입력하고 저에게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대신 보내주시는 분께는 선물을 좋은 걸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 그 복음, 그 이야기, 그 멋진 스토리 지금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지금 바로 보내주시죠. 자, 아이빅 밴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네,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 예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자유 얻게 되신 그 이야기 전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자, 찬양과 함께 우리 기분 좋게 계신 곳에서 박수도 치시고 이 나른한 이 오후를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하이 빅밴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듣고 오신 현재 시각이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도서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요 책 받으실 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 월요일마다 받고 있는 사연은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문자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멋진 스토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진짜로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네? 그런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되신 분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참 매주 신기한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자를 주실까 하는데 정말로 매주 있습니다. 매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받는 번호 우물정 9330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그냥 평범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 분 만나 뵙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연락 주시죠. 반갑습니다, 성도님.
1: 네, 안녕하세요.
0: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혹시 소개가 가능하세요?
1: 네. 저는 세종시 조치원의 세상의 빛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송희 성도입니다.
0: 한송희 성도님.
1: 네.
0: 한송희 성도님께서 문자 주신 걸 보니까
1: 네.
0: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은 신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1: 네.
0: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그 전에
1: 네.
0: 그 성도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1: 아, 저는 이제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는데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항상 주일에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항상 샤워를 하고 그냥 매주 이제 주일이 이제 목욕하는 날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항상 이렇게 샤워를 하고 네. 매주 이렇게 헌금을 주시면서 매주 교회를 가라고 하셨어가지고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0: 아니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1: 네, 맞아요.
0: 아니 왜 그랬을까요? 뭐 커서도 안 여쭤보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1: 일을 하셨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주일에 그래도 교회를 보내시는 게 이렇게 놀아주지 못하시니까 교회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0: 거기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1: 네,
0: 하신 거예요.
1: 맞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0: 이야, 참 신기하네요. 이게 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안 믿는 분들이
1: 네. 네,
0: 본인이 못 보니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을 하셔서
1: 네.
0: 예, 그때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신앙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 부모님은 지금 현재 혹시 교회는 다니고 계세요?
1: 아니요. 아직 엄마는 네.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0: 전도 대상이네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럼 이제 남편 얘기해보죠.
1: 네네.
0: 네.
1: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시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제 다른 종교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랑 이제 둘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하시지만
0: 네.
1: 이렇게 신랑한테는 이제 조금 안 좋은 말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0: 시부모님이 그러신 거죠?
1: 예, 시부모님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 말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 내가 교회에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또한 교회를 못 갔어요.
0: 네.
1: 한 10년 정도는 교회를 아이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었다가 이제 항상 그래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기도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어쨌든 항상 주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교회를 나가야지 나가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저도 이제 못 나가고 있었으니까
0: 예.
1: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저는 살면서 절대로 전도가 안 될 사람 죽어도 내가 교회를 못 데리고 가는 사람 세상 사람 다 데리고 가도
0: 우리 남편은 안 된다.
1: 네. 네 남편이었거든요. 이제 뭐 어렸을 때 보통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주일학교는 한 번씩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여름성형학교도 가보기도 한 친구들이 막 있는데 이제 저희 신랑은
0: 네.
1: 교회를 별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대한 조금 편견이 있으셨던 분들인데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절대 이제 신랑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제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다가 이제 신랑이 그분을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그 이제 사업을 도움 주시는 분을
0: 네.
1: 엄청 좋아하게 됐고 되게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 말을 잘 안 믿는 사람이고 뭐 이제 이러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 사업을 도와주는 조건은 딱 하나라고
0: 딱 봐도 알겠네. 교회 가는 거.
1: 네, 맞아요. 근데 그분도 네. 이제 진짜 정말 믿음이 크신 크리스천이신데 그분도 이제 전도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저희 신랑 딱 한 명이었어요.
0: 이야,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딱 조건은 딱 하나다. 교회를 나가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랑이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은 지켜야 되니 그냥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0: 이야, 그게 언제예요?
1: 그게 이제 4년, 5년 차 됐어요.
0: 5년 차.
1: 네. 예.
0: 그럼 처음에는 남편분이 교회 가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고역이었겠네요. 그렇죠. 약속은
1: 그렇죠.
0: 지켜야 되는데 불편하고.
1: 네, 제가 이제 저는 너무 좋잖아요. 진짜 저의 그 힘듦 하나 없이 신랑이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신랑은 아직 믿지 않으니 제가 이제 찬양 부르고 뭐 찬송 부르고 할 때도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것도 조금 이제 신랑이 이렇게 볼까봐
0: 그렇죠.
1: 뭐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고 조금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네 결혼하고 한 14~15년 만에 신랑이 그냥 같이 이제 지금은 예배 나가고 있어요.
0: 그 신랑분이 뭐
1: 네.
0: 어떤 뭐 조건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거긴 했지만
1: 그렇죠. 네.
0: 처음 교회당에 같이 가서 옆자리에 앉았을 때
1: 네.
0: 그때 그 감동이 어땠어요?
1: 진짜 원래 목사님 말도 어떤 날은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도 잘 안 들리는 날도 있고 한데 그냥 정말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는데도 그냥 눈물 나고 찬송가 구절구절 하나하나 다 너무 그냥 아 그냥 나는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냥 주님 정말 언제나 다 모든 거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도 저희 신랑을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게 이제 아빠가 나가게 돼서 저희 자녀들도 안 나갔었는데
0: 네.
1: 이제 아이들도 다 교회 나니까고 그렇게 저희 가정은 이제 네
0: 이거는 체험을 해보신 분만이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1: 아 네, 맞아요.
0: 세상 사람들

0: 다 전도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돼. 이거는
1: 정말 네.
0: 성도님뿐 아니라 지금 방송 네.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말 제일 가까이 내 옆에 있지만 나랑 늘 이런저런 걸로 의견도 다르고 티격태격하고 그래서 사실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다. 근데 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믿습니다.
0: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에서 뭐라 부르세요, 서로?
1: 저는 그냥 이제 저희가 한 살 차이여가지고 그냥 오빠? 오빠라고 부르거나 오빠. 네.
0: 아, 그래. 우리 사랑하는 오빠에게
1: 예. 네.
0: 그 오빠가 이 방송을 듣진 못하겠지만
1: 네. 네.
0: 그래도 그 오빠가 듣는다는 생각으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준 게.
1: 아우, 정말 감사한데.
0: 그렇죠. 우리 그 오빠한테 사랑의 편지 안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연애 때 해봤겠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다는.
1: 네. 뭐지? 오빠. 그냥 매주 이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서 자주 티격태격도 하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어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예배하는데 같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진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여서 내가 속으로 처음 오빠가 교회 간 날 혼자 생각했던 게 그 어느 것도 나는 이제 오빠의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살겠다. 그냥 딱 교회만 나가주면 된다라는 게 그 내 마음이었는데 항상 같이 예배 나가주고 하나님 믿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남편분도 네. 이런 아내의 네. 마음을 알고 있을 거고요.
1: 네.
0: 아, 또 그 아내의 마음도 알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남편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1: 저보다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0: 그럼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를 얼마나 그 아버지가 끌어안았어요. 그 마음으로 끌어안으실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참 이렇게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이 성도님 네. 전화 연결된 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죠?
1: 맞죠. 제가 오늘은 극동방송을 딱 키자마자 바로 네. 사실 이 코너는 잘 몰랐었거든요.
0: 그렇죠.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라 근데 이제 한 번 듣고 나면 이제 한 번만 듣진 않더라고요.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1: 네네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저희가 선물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주소 입력하실 수 있는 문자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해요.
1: 네.
0: 자, 세종 또 조치원에서 한 성도님의 얘기였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지금 문자로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우리 멋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죠.

0: 김대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이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자,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극동방송 2시의 기쁨, 청주에서 3월부터 방송 시작한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2시의 기쁨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 한 통이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네. 어디 계신 누구십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와 성함 소개가 혹시나 가능할지, 아니면 뭐 어려우면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1: 아, 저는 무국 중앙선교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루나 성도라고 합니다.
0: 김루나 성도님, 무국에.
1: 네.
0: 아하, 충북 무극.
1: 아, 충북, 네.
0: 네. 자, 지금 문자 사연을 주신 거 보니까,
1: 네.
0: 모태 신앙인데,
1: 네.
0: 믿지 않는 남편분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다는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1: 네.
0: 이 얘기 한번 잠깐 듣고 갈까요?
1: 네, 결혼을 어렵게 하고 이제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는데 그 우연히 이제 또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키우다 보니

0: 맨날 잘 걷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께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좀 발달로 인해서 걷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때부터 저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제 다 나았거든요.
1: 할렐루야.
0: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히려 지금 남편의 신앙은 저보다 더, 저는 모태 신앙에 불과하지만,
1: 네.
0: 오히려 더 믿지 않는, 남편이 저보다 더 먼저 저를 이끌어주고, 항상 찬양을 울며 다니더라고요.
1: 네, 네.
0: 네, 그리고 11조 생활도 먼저 하게 되고,
1: 네. 네,
0: 저보다 좀 더 좋은 신앙을 갖게 되어서
1: 네.
0: 아마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1: 대단하네요. 이게 성도님은 그 이야기가 제일 와닿을 것 같은데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0: 네, 아멘.
1: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0: 네, 네.
1: 아이가 사실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남편분이든 아니 성도님이든 이렇게 하나님 네. 앞에서 엎드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아이와 함께하실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게 된 것 같아요.
1: 야, 그 아이 이름이 네. 어떻게 돼요?
0: 그냥 유리요.
1: 유리.
0: 유리.
1: 지금 몇 살 됐어요?
0: 네, 네. 지금 9살이요.
1: 야, 참 제일 예쁠 때고 그렇죠?
0: 네네.
1: 네, 정말 그 유리를 지난 9년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 살면서도 네.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유리를 통해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네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정에서는
1: 네.
0: 그 아이가 정말 축복의 말을 항상 전해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한테 전해주면서. 엄마 아빠 하나님은 왕이시래요 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깨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그 아이를 보면서
0: 네네네네.
1: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멋진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0: 아 네.
1: 아이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 방송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오는데 네. 이 아이가 네. 아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1: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또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뭘 보여주실까? 아직도 그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 역시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상으로.
1: 쉬지 않고 네. 일하신다.
0: 네, 네.
1: 네, 아이고 지금 그 얘기가 와닿네요.
0: 감사합니다.
1: 지금 4006번도 유리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0: 감사합니다. 아멘.
1: 지금 듣는 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0: 아멘.
1: 유리를 통해서 성도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지금 표현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고 행하실 겁니다.
0: 아멘.
1: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께도 그런 힘이 되겠죠. 그렇죠?
0: 네, 좀 정말 어렵게 전화 연결을 했는데
1: 네.
0: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상처도 많이 받았고 누군가 저희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많이 두려웠었는데
1: 네.
0: 오늘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꼭 전하고 싶어요.
1: 아멘.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생방송 중에 문자 주고 전화 연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 얘기하신 것처럼 입을 열어서 그걸 증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네, 이렇게 아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0: 아멘. 꼭 커서 제가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지금 5811번이 문자 주셨는데 지금 네. 간증 앞선 분하고 지금 지금 성도님 얘기를 듣고서 두 가정의 네. 남편분들이 장로님이 될 것 같다라고 문자를 축복을 네. 하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분 남편도 옛날에 그랬대요. 신앙도 없고 그랬던 네. 분이 지금 귀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0: 네.
1: 네.

0: 그런 멋진 가정으로 커갈 걸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중에 저희가 또 선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나중에 문자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1: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해요. 네, 네, 무국에서 성도님의 귀한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참 신기하죠. 매주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번 주는 사연이 있을까?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용기 내주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면 지금 오늘 사실 문자 온 것들 다 연결 못했어요. 지금 울릉도에서 연락 주신 분, 울릉도에서 그 복음 알게 되셨다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친정엄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뭐 소개 못한 지금 1009번의 사연도 지난주 오빠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대전 내려가서 오빠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길게 주신 사연도 있는데 매주 이렇게 사연이 오는 것도 신기해요. 그 얘기인즉슨 좀 전에 성도님의 얘기처럼 우리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그 유리 얘기했잖아요. 그 어린 9살 된 유리 그 아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 삶도 그렇게 통로가 될 줄 믿고 이 찬양을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축복의 통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매주 사례를 갖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연락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 자,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이 도서 드리기로 했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연락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가 3532번이에요. 3532번께 준비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시당숙 할머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 하고 싶다고 연락 주신 분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돼서 연결 못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들,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떤 확실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그렇게 전해주시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큰 도전이 될 거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용기 내셔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곡은 이 찬양이 어떨까 싶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 참 제목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그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될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자, 2시의 기쁨 함께 해주시고 애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또이 극동방송이 또다시 그 복음을, 이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을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번 주 애들 방학도 했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어디로 갈까? 가서는 또 어디 맛집을 갈까? 고민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지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가족이든 같이 간 지인이든 그 맛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는데 나도 궁금하고 맛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죠. 내가 속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고 어깨가 쫙 펴집니다. 맛있다는 소리가 없으면 소개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만족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는 맞는 음식이 누구에게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취향 문제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대부분 우리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없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의 문제죠. 이건 누구에게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더운 날, 이 진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모든 부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자, 부흥 찬양 함께 출발해보죠.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 새깨라에서는 교회 방학을 얘기하는데 우리 학교 방학을 했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혼돈하면 안 된다. 학교 방학만 해야 돼요. 교회 방학만 교회 방학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예. 지난주부터인가 거의 이제 방학을 했죠.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철 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여기저기 떠나고 여기저기 맛집 가는데 누구에겐 맛있고 누구에겐 맛없고 맛없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바로 말씀드린 진리 이거는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겐 안 맞고 이게 아니죠. 이거는 뭐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맞는 그렇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시작되는 부흥 찬양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전도 여행 수련회 해외 선교 여행 떠나는 모든 분들 그곳의 부흥도 꿈꾸고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흥도 꿈꾸면서 이곳저곳 떠나는 분들 참 많잖아요. 전도여행 갔는데 내가 부흥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저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진리 이제 오프닝을 쓰면서 첫 곡 이거 골랐는데 두 번째 곡은 이 곡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죠? 기독교 교회 가면은 답답해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예전 수련회 예전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나 자유 얻었네.

깨돌이와 찬양하는 아이들 앨범에서 나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께 사연 주실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거는 또 100원입니다.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문자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 업로드하십시오. 다운로드하십시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회원가입까지 하면은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5560번님이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전주에서 1203번님도 그리고 수원에서 6089번님도 청년부가 태국으로 어제 선교를 떠났군요. 청년부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로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여기저기 가장 더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8845번님도 창원에서 2850번님 마른 장마라 비도 너무 간절하다고 찜통더위 지쳐가는 오늘 단비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찜통더위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부산에서 0417번님 지난번 2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어제 저희 교회로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내내 울기만 하는데 손을 꼭 잡아줬다고. 그러시구나. 어유, 우리 언니 저하고 통화를 했었죠? 0417번님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언니하고 제가 나중에 꼭 통화를 꼭 해봐야겠어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한 권사님께서 미용실 우리 원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이 미용실 단골이신 것 같아요. 자, 미용실 원장님 김문희 원장님이시네. 김문희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손님이 없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문희 원장님 맞으시죠?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예.
1: 행운에 당첨됐나요?
0: 와, 지금 어떻게 그 미용실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전화가 갈 거라고 우리 김영미 님이 얘기하셨죠?
1: 네, 절친이에요, 언니예요.
0: 언니구나. 네. 지금 시간에 어떻게 손님이 없으세요?
1: 아, 오늘 휴무라서.
0: 아, 오늘 휴무. 다행히도.
1: 제가 샵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전화 기다렸어요.
0: 잠깐 기다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오늘 네. 휴무여가지고. 아,
1: 네.
0: 원래 이렇게 말투가 그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좀 하시나 봐요. 예?
1: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0: 아,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뭐 이렇게
1: 일을
0: 막,
1: 하다 보니.
0: 아, 혹시 지금 오늘 이거 뭐 방송 나간다라는 얘기도 들었나요?
1: 네.
0: 아, 그래서 좀 더 네. 이렇게 더 좀 친절하게.
1: 기다리세요. 원래 친절합니다.
0: 원래 친절한데. 어디 네. 계세요? 미용실 어디입니까?
1: 강동구 예. 길동에 있습니다.
0: 길동에. 아, 네. 우리 김영미 님이 상당히 오랜 단골 언니신가 봐요.
1: 그래요.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극동방송 아세요?
1: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네. 저희 시댁이 7남매인데.
0: 네네.
1: 6남매는 다 하나님 말씀 영접하고 있는데.
0: 예, 예.
1: 우리 아저씨하고 저는 7남매 중에서 예.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어요.
0: 못 나가고 제가 있어요.
1: 40년 결혼 생활인데.
0: 네네.
1: 예, 아들이 40살인데.
0: 예.
1: 유치원? 어렸을 때 1, 2, 3학년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다녔는데.
0: 네네.
1: 어쩌다 보니 30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0: 그니까. 10년 동안은 네. 결혼하고 다니셨군요.
1: 예, 아이들 따라 어린이.
0: 그니까, 예.
1: 뚜벅뚜벅, 예, 그냥. 예.
0: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지금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 영민이 언니가 저하고 많이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0: 네네.
1: 마음의 문이 열리기 하나님 연접 모든 저 주변에 80-50%가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0: 예예. 예.
1: 그런데
0: 그렇구나.
1: 문이 안 열렸었는데 예 김영민 언니가
0: 예.
1: 저한테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0: 그랬군요.
1: 유난히 더. 네.
0: 그러니까 시댁이 지금 다 7남매가 다 믿었다라는 얘기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안 다니고 있잖아요, 남편.
1: 네, 물어봤어요. 여보, 왜 안 다녀요? 뭐 입에 자크가 달렸는지 말.

0: 안 하네요.
1: 그러니까,
0: 하나님만 아시겠죠.
1: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시어머니도 네.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실 것 같은데.
0: 아주 편안하게 10년 됐죠. 93대 돌아가셨는데 네네. 지금 103대 되겠죠. 10년 됐는데.
1: 네네.
0: 예, 하나님 곁으로 편안하게 고생 없이 가셨어요.
1: 하나님 곁으로. 우리 네. 우리 원장님이 하나님 곁으로 천국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0: 아, 그냥 아마니 들었던 건데 저희 친정에 올케 언니도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있고.
1: 네네.
0: 네네. 아무쪼록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1: 네네.
0: 예예. 예,
1: 그래요. 자, 문 열렸을 때 제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제가 들어. 자, 일단은 좀 선물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0: 오, 와우.
1: 이렇게 전화 당첨이 되면은 선물이 이렇게 딱 가요.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0: 네.
1: 김영민님 언니 덕분에 된 거니까, 그분이 사연 보내가지고 된 거니까, 본인 거 하나, 언니 거 하나.
0: 어머, 웬일이니.
1: 어머.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팸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도토리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본인 거 하나.
0: 많은 거 말씀하셨는데.
1: 네네.
0: 건강에 좋은 유산균?
1: 유산균. 본인 거 유산균. 언니 거는?
0: 모르겠어요.
1: 언니 거는 많은...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직접. 언니?
2: 네.
1: 언니는 네, 뭐를 할까요?
0: 언니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2: 죄송한데요. 예. 저는 주얼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우리 김문희 원장님, 언니가 옆에서 네. 듣고 있었네. 언니가.
0: 어머, 그래서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해드리려고.
0: 아이고. 우리 잠깐 사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결혼생활 40년 동안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극동방송 들으시고 끝날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극동방송 들으시고 그렇게 늘 우리
1: 그랬군요.
0: 시어머니께서 네 그런 모습을
1: 90세가
0: 많이
1: 넘어도 그렇게 극동방송을 항상 옆에다가 두고
0: 네 93세까지 예.
1: 애기야 너도 어머. 좀 들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0: 네?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네.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 기도해 주시지 너 나 믿음 생활이 있으니까 너 교회 나가라 이렇게 부담을 전혀 안 주셨어요.
1: 근데 마음속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했을 건데
0: 그래서 영민 언니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면서
1: 그랬구나.
0: 신앙생활 이제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1: 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고민하다가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0: 네. 언니 고마워.
1: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까지 이렇게 또 연결 신청까지 네. 하셔가지고 이렇게 3자 통화가 됐네요.
0: 네.
1: 우리 김영민
0: 방송 네. 최고예요.
1: 우리 김영민 권사님이시죠?
0: 네.
2: 네.
1: 권사님께서 우리 많이 김문희 우리 원장님께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방송 중에 전국의 청취자들이 듣는 가운데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문희야라고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예.
0: 눈물 나온다.
2: 네 원장님,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아시죠? 예수님을 저기 마음에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원장님께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멘.
1: 아유, 아멘까지 하셨어요.
0: 네.
1: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저 하늘나라를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려움, 고난은 계속해서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열렸으니까 그 마음 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이번에 한번 잘 믿어보시면서 교회 가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0: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0: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이고, 원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원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마음속에 모시는 거, 믿는 거, 영접한다고 하고, 구주가 이제 주인이거든요. 주인.
1: 네.
0: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믿고, 길동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 혹시 우리 권사님 교회가 가깝나요? 권사님?
2: 아니요. 저기 그 전에 다니시던 그 교회가 집 앞쪽에 아마 있다고
0: 있어요. 원장님? 가실 교회가 네. 집 앞에 있습니까?
1: 네. 아주 네. 그 앞에 있습니다.
0: 그 앞에 있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남편도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남편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1: 네.
0: 남편 선물을 하나 더 챙겨 드리고 싶네요.
1: 어머, 안 해도 돼요.
0: 어머, 어머.
1: 우리 영민이 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또 통화가 되고.
0: 아, 영민이 언니는 우리 주얼리 아까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남편분도 열어야 되거든요. 뭘로 좀 열 수 있을까요? 무슨 선물, 남편? 아까 그 제가 말했던 다 잊어버렸어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묵, 유산균.
1: 도토리
0: 좋아하시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예. 예, 남편한테 꼭 전해주시면서 나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다고 그렇게 잘 얘기. 도토리를 다 입에 넣어주시면서 나 교회 간다 이러면서 하면은 뭔가 좀 반응이 있겠죠. 알겠죠?
1: 네. 예.
0: 자, 우리 언니에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1: 언니 사랑해. 내일 모레 만나.
2: 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저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아, 네.
0: 내일 모레 언니 머리하는 날인가 보네요.
1: 네.
0: 혹시 네. 우리 원장님 혹시 좋아하는 기억나는 찬양 혹시 있으세요?
1: 전혀 없어요. 무지예요. 네, 아이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을까요?
2: 아, 저는 그 사랑. 네.
0: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 찬양인가요?
2: 아, 예? 네? 그 사랑 얼마나.
0: 그 사랑 얼마나. 알겠습니다. 네네네.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2: 아, 그냥 그 사랑에 담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서요. 느끼게 네네. 돼요. 제가 그 찬양, 들으면
0: 예.
2: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하게 되는 뭐 다른 찬양도 많이 있지만
0: 네.
2: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권사님이 이 사랑을 먼저 느끼셨는데요. 이 사랑 우리 원장님께 앞으로 좀 잘 좀 전해 주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두 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단골 그 미용실 원장님을 이렇게 전도 요청해서 꼭 교회 갈 것 같죠? 갈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미용실 원장님 중에서 이렇게 방송을 새끼라를 틀어놓고 고객들에게 방학이나 무교라고 보내라고 해서 계속 전화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김문희 원장님도 꼭 그런 전도하는 원장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너무 귀한 그 마음 우리 주님 기뻐하시리라고 보아요. 축하해요. 자, 와, 그 사랑 얼마나 너무 좋다고. 원주에서도, 강원도 원주에서도 9850번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이번에는 아빠가 딸을 인도하고 싶다고 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줬습니다. 딸.

0: 자, 신호가 가고 있어요.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보영님 되시죠?
1: 네네.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아버님께서 우리 네. 따님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 올까라고 얘기했죠?
1: 네네. 그렇죠?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시죠?
0: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고 일단 전화.
1: 지난, 네, 지난주부터 계속 뭘 그러니까 전화 얘기를 하시던데.
0: 그냥 전화 오면 네. 받으라고 그랬구나.
1: 네네네.

0: 아빠가 극동방송을 네. 자주 듣는 분인데 극동방송에 네. 딸의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당첨이 네네. 돼서 네네.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을 아. 드리려고 딸한테 네네.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네. 네네.
0: 신은복 아버님 네. 맞죠?
1: 네 맞아요. 네.
0: 아버님이 딸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어,
0: 아버님은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는데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근데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좀 어떻게 통화가 길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0: 그러면 되나요? 정차했으면 좋겠는데.
1: 정차. 아 그러면 예. 제가 예. 지금 이동 중인데. 아 잠깐만. 잠시만요.
0: 잠시 뒤에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4시, 좀 잘 기다릴까요?
1: 4시 이후에 전화.
0: 어유 4시는 안 되는데.
1: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지금은 제가
0: 생방송이거든 사실 제가 지금 생방송이
1: 아,
0: 4시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네. 좀 기다릴게요. 어떻게 옆에 갓길 좀 세울 수 있어요?
1: 아니 지금 약속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0: 그럼 오늘은 안 되나요? 아. 지금은 안 돼요?
1: 네.
0: 아빠가
1: 지금은
0: 어렵게 어렵게.
1: 신호대기 중이어가지고.
0: 아빠가 어렵게 어렵게 뭐 신청해가지고.
1: 짧으면 될 것 같아요. 짧으면.
0: 아.
1: 네. 신호대기 중.
0: 막 짧을 순 없어요. 짧을 순 없어요.
1: 아, 자. 그러면 다음에.
0: 아빠.
1: 다음 기회에 할게요.
0: 아빠 듣고 있어요?
2: 네, 네, 네.
0: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딸이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 길게 통화가 안 된다는데요.
2: 아, 그렇습니까?
0: 네.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님 좀 이따가
1: 다음에
0: 한 5분 뒤에 5분 뒤에도 안 돼요?
1: 5분 뒤에요?
0: 예.
1: 네네 5분 뒤에도 좀 힘들
0: 5분 뒤에 안 돼요? 아.
1: 네 지금 신호 대기 중이라서
0: 알겠습니다 네, 아니 네. 신호 끝나고 저쪽으로 이렇게 그 갓길을 잠깐 세우시면 안 될까?
1: 아니 지금
0: 약속 가야 되는구나.
1: 태워다 드리는
0: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2: 예예 예.
0: 오늘 안 되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쉽네요.
2: 예 알았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아, 예. 다음에 꼭 한번 또 잡아보시죠. 예.
2: 예,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
0: 아, 딸에게 그래도 한마디. 딸에도 한마디.
2: 보영아.
1: 네네.
2: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천국에 갈 때 같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미루면 같이 못 가겠다. 자, 수고해라.
1: 네, 들어가세요.
0: 그래요. 자, 아유, 네. 짧고 굵게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해주셨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또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0: 아이고, 예. 아쉽지만 다음에 이 분녀는 다음에 통화를 해야겠네요. 아버님이 지금 보니까 딸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잠깐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됐네요. 아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잘 한번 또 통화를 해봐서 우리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반가운 문자가 있어요. 반가운 문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 문자를 한번 봐야겠는데 15년 방학을 끝내고 3주째 예배를 드렸다. 이런 문자가 있거든요. 이런 문자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분이 방학을 끝내고 계약을 했는지 끝번호 8224번님 여보세요?
3: 감사합니다.
0: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3: 네, 50m만 가면은.
0: 예.
3: 넓은 데가 있어서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0: 30m만 가면?
3: 네.
0: 기다릴게요.
3: 네.
0: 천천히.
3: 너무 반갑습니다.
0: 네네.
3: 네, 극동방송. 네, 3주째 그때 통화해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0: 자, 했어요?
3: 네.
0: 오. 자 세우셨어요. 자 네. 지난 그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네. 7월 7일에 저하고 네. 통화가 됐네요.
3: 네.
0: 그렇죠? 7월 7일 네. 지금 광주에 있죠. 광주.
3: 강준도 오늘 부산을 예. 갔다 오는.

0: 중입니다.
1: 부산에 갔다 오시는 광주로 네. 가시는 중이세요.
0: 네.
1: 그때 15년 방학이었군요.
0: 네.
1: 그러면은 7월 7일이면은 지금 그때 통화되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렸군요.
0: 네.
1: 와. 아우.
0: 그리고 그 30대에
1: 네네.
0: 한 6, 7년 교회 다녔고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1: 네네.
0: 뭐 그런데 믿음이 항상 예수님 교회 가고 싶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갔는데
1: 네네.
0: 봉동으로 갔는데 너무 30년 만에 32, 3년 만에 갔는데 반가워서 모든 성도들이
1: 네네.
0: 내가 가니까 예배 20분 전에 갔는데
1: 예.
0: 너무 반가워서 막 다 악수했는데
1: 네.
0: 목사님 예배 보기 전에
1: 예.
0: 너무 반가워서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그랬습니다. 괜찮합니다. 그랬는데 마음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튼 부산에서 몇 살 더 묵은 장로님들이
1: 네.
0: 늦은 것이 빠르다고 해서 또 위로가 되고
1: 네네.
0: 극동방송 새끼라를 들어서
1: 네네.
0: 다시 깨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서 항상 은혜 받고 운전하고
1: 예. 예.
0: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 아멘.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그 원래 6년 다녔던 그 교회로 갔어요?
0: 네. 본교회로 갔어요.
1: 본교회로? 네. 아까 15년 방학이 아니라 30년이요?
0: 30년, 그, 드물게 가끔 시내에서 은혜, 교회도 가고,
1: 아.
0: 또, 예,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예. 인도하면 가고,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이 또 인도하면
1: 예,
0: 가고,
1: 예, 예.
0: 근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1: 예, 예.
0: 복을 많이 줘가지고,
1: 예.
0: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거의 예. 드문드문 간 것까지 포함하면 30년 만에 간 거군요.
0: 그러죠. 번개는 30년 만에.
1: 야, 30년 만에. 제대로 이번에 예배를 3주째 드렸더니, 첫 번째 예배가 어땠나요? 첫날 예배가.
0: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도 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 가도, 그냥 감사하고, 또,
1: 야.
0: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인정하고,
1: 네네.
0: 또,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1: 예.
0: 행동도 옮겼습니다.
1: 그렇구나. 아니 네. 보니까는 그때 824번님 같은 경우는
0: 네.
1: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저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
0: 네.
1: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바로 교회도 가기 전부터 그렇죠?
0: 네.
1: 예?
0: 네.
1: 교회 가기 전부터 일단 네. 전화 끊고 나서 바로 나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입하셨잖아요.
0: 네.
1: 제가 그때 못 여쭤봤던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전화 연결하고 나 교회 가겠다 했는데 바로 거기서 또 전파 선교사를 가입할 마음은 어떻게 드신 거예요?
0: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1: 기회를 네.
0: 드리면서
1: 예.
0: 이렇게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1: 예.
0: 게임 많이 깨이고 새롭게 변화된 것보다 더욱 감동받아서 이건 감동받은 게 예수님이
1: 예.
0: 나를 사랑하고 항상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1: 예.
0: 교회로 가며 예배 드리면서 행동하는 것이
1: 네.
0: 예수님이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잠이 올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끼를 들으면서
1: 네네.
0: 완전히 깨졌습니다.
1: 감사해서 그러니까 감사해서 전파 선교사 헌금을 네.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군요.
0: 네,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1: 와,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신 거예요?
0: 드문드문 들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1: 그랬군요.
0: 네, 채널이 잡히면 들었습니다. 오늘도
1: 예.
0: 찾고 싶었는데 채널이 잡혔습니다.
1: 이제 그 채널 계속 이제 잡아놓고 계속 들으시면 네. 되겠네요.
0: 예, 사랑합니다.
1: 네네네.
0: 사랑합니다.
1: 아이고. 참, 이 시간에 저랑 감사의 기도 또 드리시면 좋겠어요.
0: 아멘.
1: 저 따라서. 사랑해, 네.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사랑합니다.
0: 아유, 우리 8245님 커피랑 받으셨죠?
1: 네, 잘 먹고 있었습니다.
0: 커피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드립 커피랑 네. 거치 커피랑 드렸는데.
1: 예, 운전하니까 예. 차가지고.
0: 예.
1: 이렇게 다닙니다.
0: 예. 자, 이제 우리 방학 끝내고 개학하셨으니까.
1: 네.
0: 축하의 꽃바구니도 전해드릴게요.
1: 아.
0: 알겠죠?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주위에 많은 분들 이제 또 우리 파리 사모님처럼 많이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극동 방송 알려주시고.
1: 네, 후배들 또.
0: 예.
1: 항상 전파합니다. 책임은 우리 예수님이.
0: 예예.
1: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0: 예.
1: 그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0: 예예.
1: 내 입술로 증거는 해야 되겠다고 항상
0: 예.
1: 합니다.
0: 예,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파리사부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
1: 나의 삶이 사과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합니다.
0: 나에게 다가도록?
1: 예.
0: 왜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세요?
1: 젊었을 때 이제 15살 때 돈 벌고 집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술 담배도 안 먹고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0: 네네.
1: 27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0: 네네.
1: 예, 그냥 은혜도 받고 그래서 항상 힘들고 좀 힘들면은 그냥 찬양하면은
0: 네네.
1: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고 났는데 살려주시고
0: 네네.
1: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0: 네네.
1: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나는 오직 감사 했습니다.
0: 네네. 야.
1: 속으로도 네, 항상 네. 보여줬습니다.
0: 역사에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딱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아유 그렇구나.
1: 그렇게 예수님이 예. 나를 사랑해 예. 주셨습니다.
0: 예예예. 예. 우리 파리사부님 계약하신 네. 거 방학 끝낸 거 정말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축 계약이라고 네.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네. 저희가.
1: 네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를
0: 예, 예.
1: 누구한테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1: 선배님한테
0: 예.
1: 그 은혜 받을 때 27살 때 이제 형님 되신 분들이 예수쟁아 예수쟁아 그럴 때가 그 소리가 난 제일 행복하고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0: 아, 그랬구나.
1: 예.
0: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청취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1: 사랑합니다.
0: 예 귀한 문자 주셔서 소식 네. 들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자 귀한 열매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교회 소개를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6년 방학 끝내고 어제 첫 예배 드렸다는 0092번님도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 시간이거든요. 더 많은 또 영혼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새끼라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해드리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 사명에 동참하실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작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바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옥천 방주기도원에서 10차 전국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사랑 부흥사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0: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프로테스탄트, 처음에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캐톨릭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의 모든 교도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침례교가 대표적이고요. 또 오순절, 펜테코스터, 소위 말하는 이 순복음 계열 한국에서 다 개신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구세군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단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 문체부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표현했는데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로교단만 2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다 어쨌든 다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침례교의 섹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캐나다의 골프 키친 워틀루 같은 곳에 가면 한 도시 자체가 거의 이 메노나이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매넌 시몬스가 시작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뿌리는 침례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년 전 미국 워싱턴의 초등학교에 총기를 든 사람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5명을 동시에 다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 피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두 아미시였습니다.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 사람 용서해 주라, 경찰의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다 용서해 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아미시. 이 아미시는 17세기 말 스위스의 메노나이트 소속이었던 제이콥 암만이 메노나이트조차 세속화되는 것을 더 성경적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전기, 문명의 이기들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오직 소, 말만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가보면 아주 굉장히, 그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외부에 있는 경찰조차도 이 아미시 마을 안에서 무슨 도둑 사건이 나타나면 외부에 침입이지 그 안에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침례교 출신들입니다. 후트라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 지역의 종교개혁자 제이콥 후트가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도 본래는 침례교도였습니다. 경건에 많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침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브레드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레드린. 우리 교회 내에 지금 브레드린 출신들이 꽤 여러분 계십니다. 다 신실하지만 브레드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처음 미국 가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 파월 씨가 한국 전에 왔다가 김장환 목사님, 소년 김장환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이후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요셉 목사, 요한 거기 다 공부시키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사용했던 기독회관의 빌딩 옆에 거기가 예거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월드 예거 장로님이 바로 이 브레드린 출신입니다. 역시 침례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 것은 무슨 교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칭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뜻하는 용어인 이 프로테스탄트는 타락과 부패에 젖어가는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채로 통용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개신교를 일컫는 보편적인 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 역사적인 탄생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말은 원래 진실을 옹호하고 엄숙하게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 진리를 지켜내고 그걸 옹호하고 엄숙하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원적 의미, 공적으로 진실을 증언하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두 개의 단어, 프로라는 말, 어디 어디 앞에, 어디 옆이 대중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때 앞에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칼빈 말했던 코람 데오, 라틴은 데오, 코람이라는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야. 데오, 데오스, 하나님 앞에. 그 in front of God,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맛인데, 하나님 앞에서. 델피 신전 가운데 둥근 천정에 큰 눈을 그려놓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천정화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예. 프로라는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중 앞에. 테스터, 프로 테스탄트 할 때 테스터라는 말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항거하다, 대어들다 이런 말입니다. 테스탄트 붙이면 반항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앞에서 반항하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증언하고 앞에서 선포하고 앞에서 선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대중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할 때 그 선서 그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스탄트 할 때 단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게 구약 성경 할 때 구약, Old Testament, 언약, 약속 이런 그 테스타멘트라가 바로 여기에 말하는 테스탄트 할 때 테스트. 언약.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진실 진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테스타리였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쪽의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붙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비진리의 사람들을 반대한 거,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는데 이것이 진리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주장하는 사람,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16세기 150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배경의 설명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루터파로부터 생겨난 그 일인데, 구교, 캐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구교회에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리고 성경 설교의 제목을 성경적인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가장 성경적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아니 진리를 정말 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그 장면, 사실 이 장면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0명의 마가 다락방 공동체,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뭐였죠?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장사한 이후 사흘 만에 부활시킨 일, 이 전체의 일련 과정 일을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고, 들으는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이런 조롱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번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이고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참 영생을 얻게 된다.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그날에 3천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공동생활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함께 관리하고 나누어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침례교로부터 나왔던 메노나이트, 쿠트라이트, 아미시, 브레드린이 거의 이러한 비슷한 공동체, 그 중에 가장 강한 공동체가 아미시였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무리가 이 초대교회,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한 후의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사가 있는데 날마다라는 말과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는 이 두 단어의 표현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 말씀, 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제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오후 3시 말고 또 저녁 6시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사도였던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성전이 안에 있고 성벽을 건축할 때 성벽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정오 때가 되기까지 그들이 막 통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성경적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것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물문입니다. 수문입니다. 수문만 있는 게 아니죠. 마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 들어보셨습니까? 양의 문입니다. 분문 들어보셨습니까? 똥푸는 문입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으로 사람들이 미문으로 가장 많이 드나드니까 이 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고 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으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베드로가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지난번 설교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그리고 그 증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보고 들은 바를 그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미 잡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요? 남자의 숫자만. 근데 아마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남자의 숫자만. 그리고 노인까지 다 한다면, 여인들까지 다 한다면. 지난번 설교할 때 3천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5천명이, 남자만 5천명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기도했던 12명의 사도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만 나타낸 것만 합해도 8,12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을 합한다면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을 해야했을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났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관리,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장로들, 신앙의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 원래는 서기관이라는 말은 기록하는 자들, 성경을 베끼는 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 성경 교수들, 신학교 교수, 요 사이를 말하면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모두 교회의 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계속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여 심판했던, 신문했던 그때의 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제사장직을 하고 그만두고 난 뒤 1년 동안 요한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야바, 그러니까 가야바의 처남이 요한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이고 사위가 가야바이니까 한 집안이 다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다 해 잡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당대에 또 제사장, 대제사장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삼권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7절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살려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너희가 반대했던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 갑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 너희는 버렸지만 사실은 가장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되는, 집을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이거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밖에.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없이하고 너희가 보잘것없이 생각, 내가 형편없이 생각,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없어.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요한은요?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요한도 어부예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개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부예요. 어부니까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공부도 못했던 사람, 아니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 사람이 이런 환자를, 이런 안전뱅이, 소위 말하는 장애인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예전에 낚시하던 사람인데, 고기 잡던 사람인데, 뭐 어부였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증인이 그 옆에 있으니까. 계속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는 이제 내보냈습니다. 잡아와서 하룻밤 감옥에 가두어서 변론하고 심의하고 다 신문한 뒤에, 뭐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내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그냥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만큼 다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 이거 너무 너무 확실하잖아. 그 다음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전도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오늘날 말로 말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19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 옆에서 무슨 모닥불 옆에서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보고 너도 그 한 패지 너도 한 당이지 너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세 번 모른다고 모른다고 나중에 뭐요? 저주하며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갓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앞에서? 공회 앞에서 3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당대의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집중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죠?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는 사건이 뭐야?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나머지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세속적인 그 어떤 권위는 다 상대적인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상대적인 권위가 충돌하면 무조건 상대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알지 못할 때에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다른 말로 말합니다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힘 앞에서도 조금만 위험만 당해도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얼른 바뀝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성령이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어떤 권위 앞에도 어떤 권세 앞에도 어떤 지위와 명성 앞에도 어떤 물질 앞에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것과 단호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프로테스탄트라 여러분 이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 상대적인 권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권위 말고도 생내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부모님 나를 낳았어요 난 부모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위는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을 낳음으로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생내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회의 조직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조직사회 내에 직장에서 모든 권력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런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말하고 순종하라 물론 그 권세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권세는 인정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권위가 있어도 어떤 권력, 지위, 명성, 재정적인 능력,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능력 공권력, 교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들의 권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거부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때로 부모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지시할 때 이건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하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생내적인 부모라고 하는 권위 그들이 어떻게 심지어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12장에 가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교회가 기도해서 추록하여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악의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포하듯 마치 사자가 용기를 갖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인 자리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0: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반대하라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를 부르짖고 선언하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4-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EBC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6화 진실은 유죄, 거짓은 무죄. 1911년 일제는 신민회 간부 및 회원을 포함해 평안도의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총 600명을 검거했다.

0: 얘들아 얼른 옷 입고 옷 갈아입어. 아이 곧 아버지 오실 텐데 제일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지.
1: 엄마 오빠가 내 옷 다 가져갔어.
0: 아이 그 다른 옷도 있잖아. 어? 잠깐만 이게 좋겠다. 팔 좀 들어봐. 자, 아유 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야. 엄청 좋아하시겠다.
1: 좋아 좋아 나도 파란 옷 좋아. 엄마 나 치마도 입을래.
0: 아니야 지금 입은 옷도 예뻐. 어? 안 갈아입어도 돼. 엄마 밥 준비할 테니까 오빠랑 싸우지 말고 둘이 잘 놀아. 알았지?
1: 네.
0: 어?
1: 엄마 아버지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안길 거야.
2: 만주로 떠난 아버지가 집에 온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신나 있었다. 정심은 정성껏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마음을 담아 준비한 식탁 위로 따뜻한 사랑과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0: 자, 이것까지 놓으면 아차차 김치도 꺼내와야 되겠다.
1: 어,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0: 어, 그래.
2: 하지만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져도 남편은 오지 않았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겼고 정심은 식은 찌개를 몇 번이고 다시 데운다.
1: 아버지 언제 와? 졸려.
0: 아유 아버지가 좀 일이 좀 늦어지시나 보다. 아무래도 좀 내일 오실 모양인데 얼른 자. 응? 혹시 밤에 오시면 엄마가 깨워줄게. 응? 얼른 자.
1: 네.
2: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도 없는 남편. 셋째 날이 되자 정심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3: 바깥 양반 아직 안 왔어?
0: 네. 이미 도착하고도 남은 시간인데 아유 무슨 사고라도 난 건지.
3: 어쩐데? 설마 그 소문이 사실인가?
0: 소문이요?
3: 아직 못 들었어? 만주 경찰서에서 기독교인들 죄다 잡아갔대.
0: 진짜로요?
3: 설마 거기 끌려갔겠냐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냥 기다리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봐.
0: 경찰서요?
3: 네. 애들은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다녀와. 에이. 어서 어서 어서.
0: 저희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4: 아니 집 나간 남편을 왜 여기서 찾아? 아, 여기 말고 저쪽에 술집에 가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0: 아니 저기 만주에서 돌아온다는 기별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0: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1: 만주? 만주에 무슨 일로 갔는데?
0: 장사하러요.
1: 만주. 만주 어디로 간 줄 모르고?
0: 그 황해도 신천이요.
1: 아니, 그 양반 이름이?
0: 이종환이요.
1: 이종환. 그, 못 찾아. 그냥 돌아가시오.
0: 예?
1: 정치범은 우리가 관여 못해.
0: 아, 정치범이라니요. 제 남편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1: 부인, 그냥 돌아가시오. 여기서 소란 피우면 더 복잡해져.
2: 정치범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정심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 그리고 결심한 듯 동이 트자마자 조선총독부 건물로 향한다.

0: 뭐야? 조센증이 왜 여기 있어? 얼른 안 나가!
1: 남편이, 우리 남편이 여기 잡혔다고 그래가지고요.
0: 이유가 있으니까 잡혀왔겠지. 그리고 여긴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건 아니야.
1: 아, 저 확인만, 여기 있는지 확인만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0: 무슨 확인? 어이! 이 조센증 안 들고 나가!
1: 여기 돈 낼게요. 이거면 알 수 있을까요?
0: 남편 이름?
1: 이종환이에요. 황해도 신천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0: 확인하고 올 테니까 저쪽 가서 안 보이게 숨어있어.
1: 예예.
2: 잠시 후 돌아온 관리는 남편이 암살 모의 사건으로 체포된 소식을 전한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녀는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한다.
3: 저 혹시 종환 형제님 아내분이세요?
1: 네. 그런데 누구세요?
3: 여기서 길게 말 못해요. 저 따라오세요.
2: 정심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간다. 충덕부 옆 골목, 어두운 담벼락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4: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민회 사람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신민회라면?
4: 예,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설마 우리 그 사람도?
3: 아, 종환 형제님은 독립운동과는 무관합니다.
1: 정치범이라고 하던데요?
3: 전부 일본이 꾸민 일이에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기독교인이라면 잡아들이고 있어요.
1: 왜요?
3: 총독 암살 모의를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대체 무슨 속셈인지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1: 우리 남편은 그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4: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놈들이에요. 장사꾼, 농부, 교사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조사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겁니다.
1: 아, 그럼 고문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4: 우선은 댁으로 돌아가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 얼른요. 저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어요. 가족들도 위험해져요.
4: 부디 조심하세요.
2: 그 시간 정심의 남편은 거친 숨을 뱉으며 모진매를 견디고 있었다.

0: 이종환, 마지막 기회다. 같이 모의한 사람 빨리 말해.
1: 대체 어떤 모의를 했다는 거요?
0: 에, 발뺌해도 소용없어. 이것 봐. 그날 교회에서 본 사람 명단이야, 명단.
1: 난 그저 기도하고 예배드렸을 뿐이요.
0: 그래. 너희들 말로는 기도한다고 보여서 작당 모의한 거잖아. 자, 봐. 이미 자백한 사람들 이름이야. 이게 있는데도 내가 왜 너한테 굳이 자백하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 이름만 부르면

0: 그러면 네 고문은 내가 끝내줄 테니까.
1: 그렇다고 거짓을 말할 순 없어.
0: 그래? 그럼 좋아. 네가 얼마나 더 버티는지 보자. 잡아당겨. 더 세게!
2: 줄이 팽팽히 당겨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또 한 번 정신을 잃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박장로가 있었다.
0: 야, 눈은 똑바로 떠. 이 사람 알아볼라.
1: 알죠.
0: 알지? 이 사람은 스스로 죄를 인정했어. 이대로 재판으로 넘기잖아? 이자는 자수했으니까 석방이고, 너는 숨기다 들켰으니까 더 가중처벌!
1: 박장로님, 왜요? 어쩌다가?
2: 그 순간, 귀에 맴돌던 말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졌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거짓 자백과 또 다른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다.
0: 그러니까 내가 널 살려줄 방법은 하나라고. 다른 이름 단 한 명만 돼. 자식들도 있던데 얼른 보고 싶지 않아?
1: 내가 오늘 거짓을 말하면 내일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꼴을 당하겠지.
0: 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걱정을 해?
1: 진실을 말하면 유죄고 거짓을 말하면 무죄로구나. 오히려 작당 모이는 니놈들이 하고 있구나.
2: 그의 몸은 꺾이고 부러졌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 눈빛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지키고 있었다.
3: 엄마, 아버지는 언제 와요?
4: 그러게 좀 멀리 돌아오시나 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와서 내 손 꼭 잡아주실 거야.
3: 내가 먼저 뛰어가서 아버지 손 잡을 거예요.
4: 그래. 멀리서 힘들게 오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할까? 무사히 오시도록 말이야.
3: 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6화 진실은 유죄 거짓은 무죄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염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염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는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두렵고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가 두렵고 학생은 시험이 두렵고 누구나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고 외로울까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믿음이 없다면 세상은 정말 한 발을 내딛기조차 힘든 지뢰밭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님의 노래, 김소월의 시, 서동석의 곡으로 테너 김승직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 밖에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잠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노래가 마음속에 계속 흐를 것이고 걱정에 집중하면 걱정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더욱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답을 찾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작곡가는 말이 필요 없는 작곡가 홍영후입니다. 홍영후가 누구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홍영후는 본명이고요. 그의 호는 난파입니다. 홍난파 작곡가인데요. 그가 예술 활동을 시작하며 쓰기 시작한 난파라는 호가 많은 명작들을 남기면서 대중과 언론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홍난파라는 작곡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연예인들이 쓰는 예명과도 같은 것인데요. 난파는 난이 피어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홍난파는 1898년 4월 10일 경기도 화성군 활초리에서 태어나 1941년 8월 30일 43세라는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홍난파는 최초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많이 가진 작곡가였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최초의 기악곡을 작곡한 작곡가, 최초의 음악평론가, 최초의 교향악단 주휘자이며 문필가였습니다. 홍난파의 생은 짧았지만 한국음악사의 서양음악의 선각자로 지대한 공을 남긴 작곡가였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작품을 3일에 걸쳐 만나보실 텐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수인이 동요의 대부라고 한다면 홍난파는 동요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수인의 동요가 나오기 전 모든 어린이들의 동심 세계를 통치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지막 날에 홍난파의 동요만으로 꾸며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오늘은 그가 남긴 가곡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가곡 봉숭아, 사공의 노래, 옛동산에 올라, 세곡의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콩나파의 작품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옛동산에 올라 이은상과 함께 작업을 했던 곡이고요. 테너 박세원이었습니다. 앞에 두 곡 사공의 노래 함효영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바리톤 김성길이 노래했고 봉숭아 김형준의 시를 가사로 해서 소프라노 김희정이 노래했습니다. 작곡가 홍남파는 부친의 뜻을 따라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음악에 뜻을 두고 있었기에 1년도 채 안 되어 부친 몰래 동경음악학교에 입학해서 지금의 홍남파가 되었습니다. 홍남파가 처음 음악을 접한 것이 교회였고 남파의 사촌들과 조카들 중에 음악인이 많았는데 모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문안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가대에서 활동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음악을 이끌어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인 줄 믿습니다. 음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고 선한 도구로 늘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의 시, 박지훈의 곡으로 소프라노 조수미였고요. 첫눈 오는 밤, 장미숙의 시, 신귀복의 곡으로 바리톤 박흥우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꿈길 김소월의 시, 조성은혜의 곡으로 테너 윤서준이 노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유효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너희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맺어주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여기에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큰 슬픔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고통과 슬픔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에게 큰 슬픔,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곧 나의 동족이 구원을 받는 일. 그래서 바울은 내 동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 모든 벌과 저주를 달게 받겠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어떤 도시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보다도 몇 갑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방인에게는 없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있어요. 양자 됐다. 양자를 삼으셨다.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양자를 삼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방인들에게 없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이 그들의 조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작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안타까움을 갖고 막 절규에 가깝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늘 지고 다니는 슬픔이 있다고 얘기해. 마음 깊은 곳에 한 번도 있거나 벗어버리지 못한 그 고충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 형제,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나의 구원마저도 나는 얼마든지 단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막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 내가 진멸시킬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워달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청은 모세의 이 중보 기도의 버금가는 그런 호소고 간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은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받는 것 조금도 개의치 않고 주저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강하게 이렇게 호소하죠.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이 좀 어려운 거는 바울이 당시 유행하던 그 수사학의 그 기법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설득의 술동안을 통해가지고 이 서신을 써요. 9장, 10장, 11장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용한 우리는 모르는데 잘 익숙하지 않은데 그 당시 많이 사용하던 아주 고급스러운 그 문장 기법 가운데 하나가 이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에토스, 이 파토스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 로마서가 그래도니 어렵지 않아요. 자꾸 설명이 나오니까. 8장까지는 그게 오는데 9장, 10장, 11장에 오면서 다들 낙심하는 거예요.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건너뛰어가지고 12장으로 가고 싶은 막 그런 유혹을 받는 게 9장, 10장, 11장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결되는 것이 9장, 10장, 11장. 내용도 수사학으로 써놨어요. 아주 로고스, 논리적으로 법정에서 변호사가 범증하신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토 막 감정적으로 막 호소하지 않아요. 나 거짓말하지 않은 거다. 나 이거 진짜다. 나 믿어달라.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고통과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 종족이, 내 민족이 구원받는 문제. 내 가족이 구원받는 문제.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모는요 바울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이들의 뭐 건강과 공부와 학업과 뭐 육신의 구원 문제만을 기도하는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

될 수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바울의 그 구령의 열정,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9장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를 잘 보면 바울이 구원의 과정을 아주 집약적으로 여기 써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미리 정하신 그것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 과정에 전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정체되면 안 돼. 여기 첫 번째가 뭡니까? 뭐 왔다고 그래요? 정하셨다. 정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 뭡니까?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없다 하셨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글로피케이션, 내가 너를 영원없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휘날레, 이 신앙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이게 멈추면 안 됩니다. 용어로 구원의 과정을 한번 선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정하시고, 둘째 부르시고, 셋째 의롭게 하시고, 넷째 영원없게 하신다. 미리 정하신 걸 뭐라 합니까? 예정. 부르심을 뭐라고 그래? 두 번째 단계가 소명. 세 번째 단계 의롭다 하신 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 네 번째 영원없게 하시는 뭡니까? 영화의 단계. 바울은 아주 구원의 과정을 아주 심플하게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정과정들을 우리가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다른 말로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먼저 선택하시죠. 다른 말로 예지, 예정.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예정, 예정, 미리 정하셨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정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고 구원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권이라고 마틴 루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권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다 이게 예정론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신인 협동설을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협동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성도들이 자신의 공로와 공적을 열심히 쌓아야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인간의 공로와 공적을 쌓도록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한 거지. 근데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강력하게 증거하죠.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고 또 우리가 제가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 또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고 냉담하고 강박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많이 접해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칼빈은 이중예언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에 따라 영원한 선택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뭐 이랬더랬죠. 영원한 선택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게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막 무차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죠.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자꾸 멀어지고 예수를 배천하고 부인하는 이 그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택하심은 여전히 유효한가?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조차 무효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조차도 패역하고 교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할 수 없다, 무효할 수 없다. 6절 상반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안도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비극적이게도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이스라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같은 엄마 리브가의 쌍둥이 두 아들인데, 약속의 씨로 택정함을 받은 거는 누굽니까?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 말이죠. 아, 그것도,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거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택하셨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는가? 그래 14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이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아. 불공평하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생겨요. 성경적 예정론을 바로 알려면 몇 가지 잘못된 오해를 이렇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구원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믿든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와 무관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가능성인데 이거는 성격적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주어진 대로 기계처럼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언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 현세 속에서는, 현재 생활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가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예정하셨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때, 심판 때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과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것이지, 지금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예정론은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떤 작용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나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나의 구원의 1%도 내가 힘을 보태거나 나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신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나를 택해 불러주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잊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긍휼하심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1장, 2장, 3장, 다른 데는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야기가 좋은데, 로마서는 이렇게 자꾸 진술, 설명이 있어서 한 장, 한 절 한 절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이렇게 전개가 잘 안 돼. 그래도 1장부터 8장까지는 꾸역꾸역 잘 가요. 근데 9장, 10장, 11장에서 막히는 거예요. 어려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수사학을 통해서 썼다. 그거를 좀 알아야 좀. 또 한 가지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인용을 해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외워야지 바리새인의 기본적인 자격이죠. 근데 이 바울은 구약성경, 히브리성경 39권을 다 암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들 정도로 성경이 아주 정통하죠. 우리는 이제 성경 들고 다니는데 이 당시 파피루스 돼 있어가지고 분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다 외운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때 선교 여정 가운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불러주면 쓰게 했는데 그 한 절 한 절 보면은 성경 39권 구약 히브리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 1장 8장까지는 은혜롭게 오고 건너뛰어가지고 12장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바로 9장 10장 11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을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심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씨를 남겨주셔서 남은 자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모두 멸망받는 것이 지당하고 너무 마땅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씨를 남겨놓으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 하나님. 우린 누구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0: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자를 베풀어 주셨는지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이유가 다시 한번 나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넘는 교만 때문에 그래. 이 30절 이하에 보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이 의에 이르고 의를 추구하던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앞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기의야. 자기의, 자기 교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근데 사람은 뭔가 이제 자신감이 있고 있으면 그렇게 그 순간도 교만하거든요. 그 인간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 나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성도죠.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 남겨놓은 자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웬일로 어떤 섭리로 어떤 계획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택해 주신 거, 불러주신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직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한 자들 향한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구원의 길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모건대학교회 김홍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 822-0503번 모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알았지?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강하게 두드리소서 내 심장의 문을. 지금처럼 두드리고 숨쉬고 비추고 고치려 하지 마시고 부수고 불태우고 새롭게 만드소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려 하지만 당신의 원수에게 잡혀 있어요. 나를 풀어주소서. 당신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 당신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기도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존 더넷으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시인 존 더는요,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회 교인이었어요. 그의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 사제가 된 후에도 자기 안의 죄와 오래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가 그 싸움의 기록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고백,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고백이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약함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정직한 신앙 고백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척 하지 않는 것, 괜히 힘주고 있지 않는 것, 때로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지치신 분 계십니까? 존 던처럼 기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 7월 27일 월요일 저녁 행저질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 참여도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오늘 존 던의 이 가장 솔직한 고백을 들으신 여러분의 심정은 또 어떠신지,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질러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오늘도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채널을 대전으로 맞춰주시면 오늘 행저질라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채팅창이 있을 거예요.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 사연과 출석 체크 뭐 다 좋아요. 남겨주시면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 애청자분들께만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어요.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안내해드린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남기시면 무료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네요. 자,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날씨가 참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5101번님, 힘든 하루였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행저 전라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힘든 하루였지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5101번님, 주님과 함께 더 감사를 고백하시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9572번님, 따뜻한 밥을 냉수에 말아서 먹으니 고소하네요. 밥심으로 저녁 기도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5171번님, 저녁 기도문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이게 한번 챙겨가신 분들은 꼭 계속해서 이 저녁 기도문을 챙겨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5171번님. 우리 5171번님의 삶 속에 늘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0278번님은 대전 극동방송에서 귀한 선물 두 개 받았어요. 하나는 2026년 달력과 기도원 프로젝트 선물 두 가지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행저질라에 글을 올리며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대전 극동방송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야, 우리 0278번님 저희 기도원 용사시군요. 감사해요.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전극동방송과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687번님, 샬롬, 늘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얼른 귀가하셔서 개운하게 씻으시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자,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전라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때는 평소보다 더 다양한 장르의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저질라 청취자분들과 함께 다 같이 잠언을 읽어나가고 있죠. 자, 우리에게 친숙한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또 다른 기존 역본들과

잠언 16장. 마음으로 하는 계획은 사람의 몫이지만 혀로 하는 대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야. 사람이 가는 길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지.

다만 여호와께서는 속마음을 살피고 계시지.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쓰임새 있게 만드셨어. 악인도 나쁜 날에 쓰려고 만드셨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지. 우쭐대는 사람은 모두. 장담컨대 그는 벌을 피하지 못하지.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통해 잘못이 용서받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나쁜 데서 돌아서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원수들이라도 그와 친구가 되게 하시지. 공의로 살면서 적게 가지는 것이 낫지 정의는 없이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지. 임금의 입술에는 받은 말씀이 있어서 재판할 때 그의 입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지. 속이지 않는 저울과 저울 접시는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모두 그분이 만드신 것이지. 임금들이 역겨워하는 것은 불의하게 행동하는 거야. 공의로 임금 자리가 든든히 서게 되거든. 임금들 마음에 드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입술이어서 올곧은 말하는 사람이 사랑받지. 임금의 노여움은 죽음의 사자들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임금의 얼굴이 빛날 때 생명이 있고 그가 흐뭇해하는 모습은 늦은 비를 뿌리는 구름같지.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훨씬 낫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나은 선택이지. 올곧은 사람들의 길은 나쁜 데서 벗어나 있고 자기 길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지. 거만하면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마음이 높아지면 넘어지게 되지. 마음을 낮추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뽐내는 사람들과 뺏은 물건을 나눠가는 것보다 낫지. 슬기롭게 말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 있지. 마음이 지혜로우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 불리고 입술에 품위가 있으면 가르치는 재능을 더 떨치게 되지. 슬기로움은 사람에게 삶의 셈이지만 미련한 사람들의 훈계는 미련함이지. 지혜로운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해서 가르치는 재능을 그의 입술로 더 떨치게 하지.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어서 목으로 삼킬 때 달콤하고 뼈의 건강에 좋지. 사람에게는 곱게 뻗은 길로 보이더라도 그 끝은 죽음의 길이지. 일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일하는 거야. 그의 입이 그를 몰아세우기 때문이지. 쓸모없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려고 안달이고 그의 입술은 타오르는 불길 같지. 막가는 사람은 말다툼을 일으키고 헐뜯는 사람은 벗을 갈라놓지. 폭력을 쓰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꿰어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하지.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입술을 오므리는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흰머리는 머리에 두를 아름다운 장식이야. 공의의 길에서 찾을 수 있지. 참을성 많은 사람이 용사보다 더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도시를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낫지. 품으로 제비가 던져지지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모든 결정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16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오간 많은 말과 일들 속에서도 큰탈 없이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길에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오늘 오가는 말들 속에 쉽게 휩쓸렸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에 말을 보탰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정직하게 하시고 타인을 향한 배려로 저의 말과 걸음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부끄러웠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저녁만큼은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은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서질라 저녁 기도문이에요. 아직 받기 전이신 분들은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7시 전까지 신청하셔야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9313번님, 오늘도 저녁 기도문 챙겨갑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9313번님. 1549번님, 이번 주 큰아들이 중등 여름 캠프를 갑니다. 하나님 꼭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문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혹은 어제 주일 오후부터 캠프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모쪼록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캠프 시간이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주님과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는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3744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녁에 읽어주시는 기도문 감사해요. 보내주셨고요. 2172번님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아침에 듣던 목소리 여유롭게 퇴근할 때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침 방송을 진행할 때 출근길에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길에 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그런 사연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정말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172번님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바래요. 8173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다슬 PD님 읽어주시는 잠언과 기도문을 들으려 늦어도 6시 30분에 꼭 라디오를 킵니다. 저희 루틴입니다. 힐링이고요. 오늘 운동도 안 가고 집에서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러시군요. 잠언 31장까지 우리 같이 달리자고요. 8173번님 오늘도 기도문 챙겨가셨으니 진정한 힐링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귀돔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7시면 문자창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기도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적합하고 정직한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밤 주안에서 따뜻하게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의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전하는 이 시간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변화의 증거, 심령만이 아니라 삶의 증거,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사도바울처럼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인인가? 종교생활인가? 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례에 따라서 일요일에 나와 시간이 되니까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또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저 체면치레로 예배 드려주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드려주는 그런 입장이라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인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내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는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당대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랍게 주님 은혜를 주시니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내 삶의 중심, 보좌인가, 변방, 취미인가? 예수님이 계시는 것 과연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보좌, 왕좌에 계시는가? 아니면 변방에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취미는 늘 말씀드리죠.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군이신 우리 주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인간이 만드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이로움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정말 생명적인 관계였어요.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원래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필립 2세였어요. 그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무슨 도시입니까? 빌립보였어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이 있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치유하셨어요. 그래 점치던 이 아이가 점을 치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수입의 소득이 끊어진 것을 생각하고 고발했죠. 그래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며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났어요. 땅에 지진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지진이 났죠. 간수가 이제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가고 난 죽었구나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보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때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곧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축복된 메시지가 울려 퍼진 것이 바로 빌립보 아닙니까? 자주장사 우리 여인으로서 사업을 왕성하게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간수가 그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안부를 전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된 현장과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누린다면 그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의 삶과 복음의 일꾼, 대표적인 일꾼인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드라고 하는 정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직분을 받아서 뭔가 허하다, 뭐 이전과 같지 않다 그러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드에 관한 그 내력을 알려주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들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들게 하였느니라.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3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선교에 동참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마지막 권면이 나타나죠. 제가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거짓 교사를 삼가라. 우리 함께 합니다. 거짓 교사를 삼가라, 경계하라, 물리치라. 그 말이에요.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 끝으로라는 말은 붓을 놓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왜 붓을 놓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한 번 더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거는 걱정할 거 없다. 날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영적인 안전이 어떻게 보장되느냐?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할 때에 영적인 안전지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여기에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세 번 반복됩니다. 2절 같이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 사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개가 따로 있고 행하는 자를 따로 있고 이 개는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 이단의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단이 있죠. 여기에 개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 교사를 차치하지만 가짜를 퍼뜨려서 자기도 지옥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못된 사람들, 거짓 교사들 가리켜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 보십시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개와 같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며 가며 사람들의 영혼을 물어뜯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행악한 악행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악행을 일삼는 여기저기 영혼을 물어뜯고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몸을 상해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할례를 준수해야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알파는 못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로는 완전하지 않다. 플러스 알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대판 개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설교자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처럼 여기고 존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고 물리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적거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일하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도와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3절, 우리 함께 3절 위에 올려주세요.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냐? 그 특징이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말. 이 봉사는 다른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죠. 이거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라. 아멘.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봉사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봉사에도 의미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은 먼저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 괜시리 교만해져서 고개를 쳐들고 다니면서 남들 시험들게 하지 마라.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가 은혜받은 것을 뭔가를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죠. 이 육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라는 의미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본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4절부터 6절까지. 자, 4절, 6절 천천히 우리 낭독합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사도바울에게 많았습니까? 우리 하나하나 우리 해봅시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잘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족보를 중요시합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보란듯이 너희 가문이 좋으냐? 우리 가문도 좋다.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런 혈통주의에 붙잡혀서 결혼하면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결혼 3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서로 티격태격 서로의 자존심을 내려놓죠. 결혼 자존심을 왜 결혼합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요 사이에는 또 이런 일이 있더라. 통장도 따로 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 왜 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에서 그를 위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이 아까워서 숨겨놓는다면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결혼시키길 바랍니다. 얘야, 통장은 숨겨야 하느니라.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숨길 것이 많아가지고 뭘 전화하다가도 싹 숨고 뒤로 돌리고 이런 사람 여러분 위해 특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숨겨놓을 시간, 숨겨놓은 물질, 숨겨놓은 마음이 있습니까? 무슨 숨겨놓은 여인이 있습니까? 숨겨놓은 이웃집 아저씨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투명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투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보증수표예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체예요. 아멘. 숨길 것이 없어요. 내 모습이대로 저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숨길 것이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나를 받으시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죄를 많이 지 은혜가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닫는 만큼 은혜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키재기를 하지 마세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게 있는 줄 생각하면 난 더구나하다. 스펙이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이에요. 이력서에 쓸 것이 많아요. 경력이 화려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아, 멋있다. 자랑하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황실,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예? 사울이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국제 시대에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 가운데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도 능통해요. 헬라 말도 능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초월해서 이방인의 선지자로 사도로 쓰임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그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지 그 사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도. 왜 그렇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배운 것이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했죠. 똑똑한 사람,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한껏 높아진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그게 끼일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명함도 못 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열심으로는, 열심 있는 사람, 교회를 어떻게 할 정도로? 박해할 정도로. 왜?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교회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떤 자라?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새로 나온 교회는 먼저 나온 성도와 최근에 믿은 성도, 또몇 대째 대를 이어서 신앙의 가문을 이룬 분들과 당대 예수 믿는 분들의 간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새로 나온 교회는 마음의 문턱이 없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서로 부부끼리 아니면 이웃과 내게 문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로 문턱을 깨뜨려 주옵소서.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복음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받음과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이것이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려는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스펙을 가지고 들이미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 우리 장로님들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위치에 있지만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답게 오직 주님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 목회자 사랑 실천하는 우리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당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많았지만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본문 7절입니다. 화면에 올려주세요. 7절.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이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의가 참는 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적, 인간의 열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이건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가? 해법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정독대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지금 진행합니다. 점점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의의, 인간은 스스로.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가면 장대 높이 뛰기가 있어요.

때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넘으면 세계 신기록이 6m 30입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와서 뛰면 3m를 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뛰어봐야 10m를 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배우는 것이 헛것이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식을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직장을 주시고, 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종학적으로 우리 교회가 연구단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서울의 1청사, 2청사 같은 3청사가 정부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둔산에 있어요. 우리 둔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문 직종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나의 의를 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더 고백합시다.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뭐가 되게 하라? 전부가 되게 하라. 거기로부터 우리는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같은 주님을 살고 그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사상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뭔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꺼려지는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불문하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로 치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주님을 아는 일에 자꾸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 지식을 거듭나게 할수 있도록 영혼이 거듭난 것처럼 지식이 거듭나도록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의 신례 감리교회 창설자죠. 그의 영혼이 중생받았다면 그의 지갑, 그의 경제도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아직까지 재정적인 문제에서 투명성이 없어요. 걸려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뭔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갈 때 자유함을 어떻게 합니까? 속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자유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철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형제의 교회들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뿐 아니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말씀, 베네수엘라 지진 났을 때 여러분의 성경금 가운데서 우리 헌신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헌신한 걸 보고 다른 분들이 좀 영적인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거 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간, 내 열정, 내 물질 들이지 않고 일이 잘 됐다. 그거는 잠언 말씀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을 그것이 취미든지 나만이 아는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적용은 아주 구체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지금부터 장흙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오늘 나타난 빌립보 교회의 성도뿐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같이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0: 헛되이 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의존하는 사람들,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적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떻게 복음이 하나이지 복음이 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함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마음에 감격하는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립시다. 하나님께로 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의 멍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도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어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도와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압과 안본의 침략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찬양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기도해 봅니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샌디 페티의 곡으로 Because of Who You Are를 들으셨고요. 이어서 잔 마이클 탈버스의 곡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Our God Reigns, 그리고 사랑의 깃발 높이 들고 Lift High the Banners of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마라타 싱어즈의 곡으로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Log of Age, 주나의 은신처, You are my hiding place, 이어서 Log of Salvation,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맨 처음 들으실 곡은 CCM 그룹 Giles of Cray의 곡으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편곡에서 부른 It is well in my soul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배인 두자 로봇 게이의 음반 빅토르스 크로우 중에서 More Than Conquerors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밴드의 이 몸의 소망부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려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아멘. 명화를 복원하는 정교한 작업 중에는 세월이 흐르며 쌓인 먼지와 누렇게 변색된 겉면의 코팅제를 벗겨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작품을 덮고 있던 묵은 오염물질들을 닦아내는 순간 마침내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본래의 화려하고 뚜렷한 색감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때론 세상의 가치관과 스스로의 염려에 둘러싸여 자신의 빛을 잊고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덮고 있는 불순물을 벗겨내고 계십니다. 그 손길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밝게 빛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프닝 곡으로 정잘해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김영태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두 곡 전해드렸어요.

오프닝에서 미술작품 복원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잠시 나눴죠. 거장의 유명한 작품을 복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덮인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가장 빛나는 형태로 우리를 복원해 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또 타인의 평가로 스스로의 가치를 잊고 지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제든 그 처음에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나를 하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정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요. 마음에 참된 평안과 또 회복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3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웨이홈의 이제는 내가 없고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메들리 찬양과 조 엘리의 빛의 사자들이여 연주 찬양 그리고 블랙우드 브라더스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 세 곡 더 전해드릴게요. 소프라노 장순아님과 테너 조태진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수아님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보내드릴게요.

왜 전해드리지 못했던 영어 찬양 한 곡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옛이라는 팀의 The King Will Come이라는 찬양 가져왔습니다. 이 찬양은 깊은 상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담은 곡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솔직한 고백을 담은 이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더 킹 윌 컴이라는 찬양과 보라님의 주여 나의 생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밤아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조범진님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나를 당신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안겨주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일을,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일을,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일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들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신을 버려서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문을 열었는데요. 서로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서 감사한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이에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16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막상 갚으려고 하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단한 걸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그럴듯한 걸 준비하려고 하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들고 간 잔은 자기가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걸 그냥 들어올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사도 똑같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먼저 받았으니까 나오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드릴 게 없어서 부끄러운 날에도 받은 것 하나 들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강명식의 승리, 빨간약의 하늘 소망, 먼슬리 싸움의 10편 13편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Sam Ok의 Beautiful People, 그리고 Common Gathering의 Make a Way, Michael W. Smith의 Here I B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3943번님께서 샬롬네 선곡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예, 그러시면서 야간 배송을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야간 배송을 하면서. 제 후배도 보니까는 그런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찬양도 듣고 한다고 하는데, 예, 이분도 그러신 것 같네요. 8858번님은 자기 전에 묵상을 위해 라디오를 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방송을 들으신다는 얘기인데, 그 묵상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잘 쓰여지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더 좋은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베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영훈의 양의 노래, 빈들의 복을 받기를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비는 곧 인자하심, 인애로움, 또 은혜로움, 긍휼하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도 긍휼의 감정으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사랑, 러브로 호칭되었습니다. 자비는 인애라는 단어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자비와 인애, 은혜, 또 사랑이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조준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장윤영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 두 곡 모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자비, 인애, 또 은혜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이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야, 이 찬양을 앞으로 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테마가 있어서요.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잠시 듣고 싶은 찬양은 서머 스페셜 이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양선, 이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자비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양손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아픈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 또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러빔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자비롭다. 자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보배와 같은 단어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 그 자비가 우리 마음에도 깊이 심겨지고요.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인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면 언제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요.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데스데이의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는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세계의 좁은 문을 지난 뒤 말하라는 것인데요. 첫째, 그것은 사실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 이야기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무익한 말은 심판의 대상이며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성결과 화평, 관용과 사랑으로 말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소진영의 사랑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수일의 사랑 그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진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팻 분의 Jesus is Lor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내 주를 가까이 들려드릴게요.

안에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지명연의 오신실 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에 대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어제 7월 27일은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전쟁이 중단된 휴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남과 북, 이 민족의 비극이 3년 동안에 전쟁이 멈췄던 날,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중단합시다 라고 휴전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벌써 7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남과 북은 서로 남남처럼 각자 삶을 살아냈고 대한민국은 10대 이제는 7, 8대 강국으로 발돋움한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나 무기 개발에 열중하다 보니까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겠지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야 할 때가 빨리 와야 합니다. 그렇게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고 전쟁의 총성이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도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어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스스로 승리자라 외치는 이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거짓의 역사를 걷어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총칼이 아닌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평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정보로 남북한 성도님들에게는 복음 통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몰래 듣고 계신 또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밤 주님과 만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따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북한을 떠나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 한 분의 신앙 간증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정문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0: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 및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화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화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화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지요.
1: 제가 하나님 저를 구하셨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나 너무 좋은데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야 돼요?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진짜 신의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한국에 못 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겠죠. 네.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보위부에 신고하자라는 해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계급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은 또 누구나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했었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받겠다고요. 네, 정말 제가 충성에 어영납할 수도 아니지만 마이크를 잡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에 가면 피가 뽑히고 살이 찢기는 마냥을 가민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자.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여성으로서의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는데 내가 꼭 거길 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게 일이 닥쳤죠. 저희 언니가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닌 밤중에. 네, 정말 그 도시에서의 그 사람들은 확실히 시골보다는 많이 개화가 된 것 같아요. 뭐 한국 드라마의 용량일지 아니면 그 어떤 국경으로 통해서 그 누구의 브로커에 의해서일지.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족과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뿐이잖아요. 뭐 이한영입니까? 북한을 팔아넘기겠답니까? 누가의 임무를 받고 뭐 김정은이 뭐 테러하겠답니까? 저희 언니네가 다시 북송돼서 북한을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사과 먹고 싶고요. 사탕 먹고 싶고 백미밥에 계란 후라이 얹어 먹고 싶은 게 서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너네 이거 가는 거 잘못됐어. 내가 뭐 나중에 너희들에게 흰쌀밥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올리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때려서 저희 형부가 이마가 함몰되고 턱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나와서 얼마 못 살고. 근데 그게 또 왜 더구나 그랬던가 하면요, 가족 탈북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한 자리 꿰차려고, 북한도 동아줄 잘 잡으면 또 권력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멋지게 매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반항심이 됐죠. 그래서 무조건 가자.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8개월을 아예 완전 버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존심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그래 가다가 죽더라도, 왜냐하면요 탈북은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약을 넣고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었습니다. 정말 많이 쟀죠. 3년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거요. 정말 태평양에서 거래 찾기다, 풀숲에 떨어진 바늘 찾기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어떻게 눈빛을 보고 알겠습니까?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나를 중국에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눈치껏 보고 탐문하고 해서 브로커를 통하게 됐고, 3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압록강이요, 사실 넓지 않습니다. 상류라서 저희가 이게 강 백두산 밑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백두산은 눈이 정갱이까지 옵니다. 정말 그렇게 추운 혹한의 추위에 저희가 마음을 먹고 압록강에 들어서서 강을 건넜는데요. 너무도 속상하게 거기서 중국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브로커를 못 찾아서 백두산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 때 늘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죽으면 말지 뭐 다음 생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죽으려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요. 그리고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중국 군인들이 저희를 덮쳐서, 그래서 아이를 은폐시키고 뛴다라고 뛰었는데 아이의 발자국을 보고 저희 아이와 언니를 잡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울면

거기서 울면서 다시 큰 길에 나와서 그 아이가 간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나도 북송돼서 내 딸아이와 같이 살아야지. 내가 딸을 두고 어디 가서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요. 새까만 중국 승용차 뭐 이런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적하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의 딸을 데리고 지금 잡혀갔고요. 제가 적하를 데리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적하애하고 둘이서 이게 참 뭘까요 여러분. 살려는 인간의 의지일까요.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차에. 그랬더니 차 세우고 장유리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리더니 중국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뭐 하여간 못 알아듣지만 마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에 태워서 어느 도시에 내려주고 저는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 60일 만에. 그게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살자. 그리고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아이를 데려가야지. 제가 그때는 그냥 운명처럼만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딸을 잃어버려야 됐을까. 아, 내가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딸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 그분의 도움으로 간 것이 바로 연길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교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하교회. 정말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네 정말 그 후레식이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네 아파트에서 그 선교사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여성분 두 분이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왔냐 언제 넘어왔냐 얘기를 하다가 딸을 잃은 엄마가 어떻겠어요. 그냥 물이 한강 눈물이 그냥 한강물인 거예요. 터지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울면서 딸을 잃어버렸다 백두산에서 그리고 나만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그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신 선배님들 그분들 다 오라고 하고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수아 씨가 살아서 여기 온 것은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느님이 뜻일 거라고 꼭 살아서 하느님 따라 묵묵히 걸어서 한국까지 가고 딸과 만나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 순서가 돼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그날이 11월 7일이었는데 저희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생일날 밥 한 그릇 못 해주고 생사도 모르고 한국으로 또 나오려니 정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분이 또 저희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배워줬어요. 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걸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노래만 불러라. 내일은 난 몰라요. 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 정말 버스에 앉아서도요. 두 손 꼭 잡고 정말 중국 경찰들이 올라와서 막 검열할 때도요. 저는 진짜 내일 일은 모른다. 저는 그냥 하느님에게 제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조금 놀다 갈게요 라고 하고 참 이래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막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 좀 걸렸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좀 되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 기간에 저희 딸내미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딸이 어려운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요. 저기서 줄을 서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쫙 걸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딸내미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고 와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 진짜 저희는 그래도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매개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가 있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중국에서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다 찾아와서 온 가족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예전에 뭐 평양도 그랬지만 여기 서울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신의가 깊으신 분들이 계시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또 저희가 잘 사는 이런 날이 왔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너무 짠한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 너무 잘했죠? 네, 북한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들 보고는 죽을 때까지 붉은 길 지키자고 소리 지르고 저가 먼저 왔지만 그들이 저의 이 마이크를 잡고

0: 정말 저희 진심을 듣는다면은 네, 그들도 언제든지 저를 따라서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북한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들과 함께 네,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사실 북한에 선교하신다고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봤거든요. 북한에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멋이 뭐 색이 있어 들어가냐? 그냥 바꾸면 들어가지. 그래도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북한이 어떤 땅인데 여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사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네, 정말 저 북한에 닿아서 북한 동포여 조금만 기다려줘라. 네, 우리가 꼭 갈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 김수아 대표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김수아 대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또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만나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 주시면 좋겠네요.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섬겼던 이 열매들의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모든 군사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60개국에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조선협력의 성과를 협약이 아닌 실제 건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와 엔비디아가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합니다. 조선일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육성한 드론 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무대에서 스승과 제자로 호흡을 맞추며 감동적인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북중 무역 확대 영향으로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중앙은행 등을 해킹해 가상화폐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어진 공습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전면전 당시 실시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보다 더 큰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이스라엘도 즉시 작전에 합류할 수 있지만 미국은 독자적으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지금은 합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은 이란과의 전쟁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상원도 관련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으며 지난 2월 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즉시 시행됐습니다. 미국은 대상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은 기존 최혜국 관세와 합산해 총 관세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도 예고돼 있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대미 관세 상한인 15%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각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계 교육 환경과 각국의 통상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앞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성과는 양국이 함께 미국에서 실제로 건조한 선박수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세계적인 조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이 생기면 상무부가 직접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생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한미조선협력센터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 교류, 기업 간 투자 협력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과 기관이 조선 공급망과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업무 협약 15건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미 조선협력을 실제 선박 건조 성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엔비디아가 로봇과 제조, 의료 분야 등에 활용되는 피지컬 인공지능, 즉 실제 기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움직이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협력은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측은 공동연구 개발은 물론 연구자와 학생 교류도 추진하며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서울대 방문 이후 본격화됐고 엔비디아는 앞서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인공지능 개발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협력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대는 로봇과 의료, 기계공학, 센서 등 다양한 연구 역량을 갖춘 종합대학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동 연구를 통해 로봇과 첨단 제조, 의료기기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육성한 드론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6월 대만에서 군사용 드론 3,260대를 약 700억 원에 구매했으며
그동안 주로 사용해온 중국산 대신 대만산을 선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소형 드론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섰고 오는 2030년까지 월간 생산 능력을 현재의 6배가 넘는 10만 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대만은 핵심 부품 생산을 맡는 방식으로 군사용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드론 완제품 수출도 빠르게 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미국 국방부도 대만산 군사용 드론을 구매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무기 중심의 방산에 강점을 가진 한국도 드론 분야의 자체 공급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서둘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그의 제자 임윤찬이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특별연주회에서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0번을 연주하며 정교한 호흡과 섬세한 표현으로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임윤찬은 13살 때부터 손민수에게 지도를 받아왔고 손민수가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원 교수로 부임한 뒤에는 학교를 옮겨 계속 사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한 대의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 바흐의 칸타타를 앙코르곡으로 연주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이번 연주회는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공연으로 일본 출신 지휘자 세즈키 마사토가 모차르트와 드보르자크의 작품을 지휘하며 교향악단의 완성도 높은 연주를 이끌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음악으로 교감하는 모습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다시 크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는 쌀 1kg이 북한 돈 4만 원에 거래됐으며 시리즈와 해산에서도 모두 4만 원을 웃돌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최근 2주 사이 20% 넘게 오르는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중 무역에서 기계 설비와 건설 자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곡물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곡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중 교역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달러와 위안화 수요도 증가해 시장 환율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위안화 환율 상승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식용유와 밀가루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조선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해 국가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의 주동자는 정찰정보총국 산하 사이버부대 출신 제대 군인들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이과대학 출신 정보기술 인력들을 규합해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킹으로 확보한 자금을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분산 이체한 뒤 중국 브로커와 국경지역 조직을 통해 달러와 위안화로 환전하며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국가정보국은 금융거래 과정의 이상 징후와 해외 접속 기록을 포착해 비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일 평양의 한 은신처를 급습해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은 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시설 경계를 강화하고 전파 탐지 장비를 동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며 정찰정보총국과 과학기술 분야 간부들 사이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국은 금융기관 보안점검과 내부 감시를 강화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도.

0: 22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수도권은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인천, 수원은 오전부터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과 수원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이 32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도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속초와 강릉, 동해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과 동해 26도, 속초 24도, 낮 최고기온은 동해 34도, 강릉 33도, 속초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구미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과 울진 25도, 구미 24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구미 35도, 울진 3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만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 25도, 삭주 24도, 강계 22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31도, 진남포 3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해주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25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함흥과 북청, 원산,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장진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성진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파도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4820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전협정일이었다라는 어제 그리고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북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하나 될 그날을 꿈꿔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날에 속히 오기를 또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가운데, 또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탈북 과정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들,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 보내주시는 그런 사연 하나하나가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저희가 큰 도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

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공영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한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귀한 꽃씨를 전국에 뿌리며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1년 뒤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1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들고는 왕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한 소년이 울면서

화분을 들고 왔죠. 아무리 물을 주고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아이라서 벌을 받았나 봐요. 라면서 말이죠. 왕은 빈 화분을 들고 온 이 소년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년 전 내가 나누어준 꽃씨는 다 죽은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상에 눈이 멀어 다들 거짓말을 했지만 끝까지 정직했던 이 소년이야말로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명이라는 귀한 꽃씨를 하나씩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꽃씨는 겸손과 정직으로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씨라고 하죠. 존재만으로도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꽃처럼 소명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고 깨끗한 화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겸손과 정직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둡니다.

0: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서 해리 플랫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플랫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왜 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고 북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나오셨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20년, 약 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시고 아 나는 남은 이 여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내야겠다. 한국행을 결단한 자매님이신데요. 그렇게 한국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근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신 분은 거의 못 봤어요.
0: 그래요?
1: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네.
1: 어떻게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0: 처음에 하나님을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고 저 외로이고 혼자가 있으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우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빌었어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그래서 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처음에 모르고 북한에서 그래서 하느님이라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 날 도와주세요. 이름에 빌었어요. 처음에는.
1: 신적 존재에게 네. 뭔가 기도를 네. 하셨군요.
0: 그 가정이 조금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네. 힘드니까 남편도 그 환자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 힘들 때마다 그때는 처음에는 그 모르고 그래서 빌었죠.
1: 네.
0: 아, 빌다가 그다음에 그 저희 친구를 통해서 아 이런 그 그 한국에 있는 목회자님인데 이런 설교를 잘하신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1: 오.
0: 아, 님 믿지는 못해도 처음에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어떻게 들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0: 아, 이런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 설교하는 건 나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1: 휴대폰으로.
0: 예, 휴대폰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나 처음에는 그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에,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아 그 말이 맞다. 아 저것이 그 이때까지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1: 네.
0: 그다음에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뭐인가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아 이 말씀 맞는데 내 생활하고 비춰볼 때면 이 말씀이 맞는데 이를 맞는다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아, 이것도 또 아닌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1: 네.
0: 믿는다기보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1: 그때 기억에 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설교했던
0: 아 그때 그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그때가 그러니까 나 우리 그러니까 나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북한 그 탈북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그 성경책에 나오는 룻기
1: 룻기.
0: 예, 룻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룻기도 그 이방민이 아니에요. 그,
1: 네.
0: 예, 그 이방민 그.
1: 며느리?
0: 예, 며느리가. 네. 예, 시엄마가 같이,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1: 맞아요.
0: 예, 예, 그 떠나서 이렇게 갔다가 그 남편하고, 그 남편들 다 죽지 않아요. 자식들도
1: 맞아요.
0: 죽고. 예.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너네 며느리 보고 너네 그 너 갈 길을 가라. 너네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을 가겠다. 뭐.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나 이 룻기가 시험을 보고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같이 이거 어머니 고향을 가겠다. 어머니가 같이 그 고향을 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다 믿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 큰 며느리는

0: 자기 고향을 본가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이륙기가 돌아간 가고 네. 예, 자기 시어머니가 같이 오잖아요. 예, 그걸 제일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북한 탈북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남의 나라 타고 와서 이렇게 네. 남편들을 잃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같이 나는 시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가 같이 시어머니 고향에 가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끝까지 모시겠다. 뭐 루키가 그런 마음을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게가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남는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치 못한 시어머니를 살기 위해서 나가서 보리 이삭도 죽고 예, 그래서 그 보아스도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뭐 네. 예, 그런 거 제가 그게가 제일 인상에 남고 거기서 저도 우리도 같은 탈북자이고 같은 이방민인데 이렇게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시어머니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거기서 감동됨이 한번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한번 믿어는 봐야 되겠다.
1: 사실 처음에 그렇게
0: 시작했어요.
1: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교육을 여러 받으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미국 선교사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어떻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와 마음에 쏙쏙 들어오셨을까요?
0: 저는 뭐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종교라는 거는 들어도 못 봤어요. 들어도 네. 못 보고 그 들어 못 보다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종교가 오직 그저 뭐 김일성 주체 사상 뭐 그거밖에 모르죠. 네. 예, 지금도 무슨 김일성의 주체 사상 너무나도 공부해서 그걸 이야기하라면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나 중국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요.
1: 네.
0: 예, 조금 쉽진 않았지만은 한 몇 년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래갖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가 이렇게 목회자님을 소개해 주니까 그 목회자님도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이렇게 후원도 네. 해 주시고 뭐 이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쳐갖고 네. 제가 막 힘들어서 진짜 다리가 다쳤으니까 불구가 되는 줄 알고 몹시 그 가슴 아파하고 진짜 밤잠은 뭐 이러고 돈 듣고 수술은 당장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막 힘들어할 때 그래도 이 목회자님이 후원해 준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보답은 못해도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감사합니다 이 말 다섯 마디 하고 싶어갖고 찾았어요.
1: 한국에 오셔서
0: 네 찾았어요.
1: 식빵으로 찾아보시다가 찾으신 거죠.
0: 네, 저는 뭐 그래도 잊지 않고 저리 그 몇 년이 진짜 몇 년이 세월이 그러니까 저 아들이가 다친 지 요즘 한 9년 정도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잊지 않고 저리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너무나도 감동해 하는 거예요. 자기도 다 깜빡 다 잊어버렸는데 크지 않은 돈 진짜 그때 당시를 하면 뭐 그게가 크진 않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나를 찾아주니까 자기도 다 잊어버리고 뭐 그 이름 속자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네. 잊지 않고 찾아주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아니 그렇게 중국에 있을 때 친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성경책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후원도 해주시면서 아들과의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중국에서의 그런 여정들을 보내시고 이곳까지 지금 정착해 오셔서 살아가고 계신데 지금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어졌던 분 그리고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자매님이 계셨던 우리 선생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이 방송을

0: 들어서 전할 수가 있을까요?
1: 제가 그 처음에 그 거기서 그 성도 생활을 할 때는 진짜 그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네. 그다음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일 때는 진짜 그 집도 바로 없어서 그래서 이런 식당 그런 가운데서 이 조그만 구석진 곳에서 예배 드리고 네. 그다음 찬양도 부리고 진짜 가만 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나 겨우 이렇게 하나님 그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듣고 아 그것이 그러니까 아 나도 그때는 언제면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도 부리고 마음 놓고 성경책도 읽고 네. 아 그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까 하고 많이 생각은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 실현됐다고 봐야죠. 저의 꿈이 예, 대한민국에 오니까 나 자유롭고 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예, 자기 생각이 나는 것 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네. 너무나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성도님들도 꿈도 다 저 같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분들도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공안들이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더 임하여서 그 중국 땅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0: 아멘.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밖에 만날 수 없는 우리 북녘기 주민분들인데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복음 통일 그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아 저에게는 이런 선물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 간증을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중국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가시는 중에 어떤 선택의 기로들이 또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이었는데요. 찬양 전에 함께 했던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소망과도 같이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의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화요일 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그 선한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예.
3: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0: 2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 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 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1: 네, 그 납땜했죠. 네. 동나투로 이렇게 됐는데 네. 그걸 이렇게 덜릴 수 없게끔 이렇게.
0: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네.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도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네.
0: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1: 네.
0: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맞죠.
0: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0: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1: 네.
0: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1: 네. 저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믿죠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1: 네.
0: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 땅에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1: 네.
0: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1: 네.
0: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1: 네.
0: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1: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0: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1: 아,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0: 아.
1: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런 구분한데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한국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0: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1: 네.
0: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1: 네.
0: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1: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네. 병원 가야 되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고집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0: 네.
1: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율적 용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네.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고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고지실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의 한 생을 살면서 정말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0: 아멘.
1: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1: 네.
0: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1: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0: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네.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0: 아,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1: 아. 네,
0: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양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 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 시절 고무장갑이 뚫어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그때 딩동하면서 벨소리가 나며 소포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 고무장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응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욕심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구분하는 것,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훗날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며 바꾸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단이나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오래 전에 지어져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중 성도님 중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못 옮기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가급적이면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어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교회를 짓도록 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바꾸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눈앞에 있는 것에 함몰되기보다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주님 주실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바꾸어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거나 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응답하지 않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무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에 시험이 들고 왜 우리의 기도

0: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거나 나에게 혹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무지함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의심,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범죄함,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놓기도 합니다. 기도의 용사 다니엘 같은 경우도 21일 동안 기도응답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말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육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신 것 성취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스스로 체험해 가는 것이요. 스스로 배워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과 땀과 눈물을 쏟아야 비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땀과 눈물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의학서적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기술은 계속 연마하고 개발해 가며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시간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1시간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실행해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기술이 고도로 성장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즉각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지만 우리 발걸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광야로 함께 들어가시는 주의 사랑을 알고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 광야가 멸망이 아닌 구원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하나님을 노하게 한 그 말소리가 무엇이었죠?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염려와 원망의 소리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원망을 쏟아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어제 본문 25절에서 그 땅이 좋더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좋더라 하는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순종한 만큼 밟은 땅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39절이에요. 어른들이 사로잡히리라 하며 걱정하던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들의 자녀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세요. 홍해의 기적을 다 보고도 원망한 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힘없고 연약하고 몰라서 죄 지은 자들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세조차 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충동으로 모세가 므리바에서 망령되이 반석을 쳤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보면 백성이 얼마나 지도자의 수준을 끌어내리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신 뒤 40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고 명하셨지요. 사형 선고처럼 들리지만 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애통한 처방이었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죽으려면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질병과 가난과 자녀 문제의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가시기에 광야는 멸망의 장소가 아닌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최근 불평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은 없습니까? 내 죄 때문에 허락하신 현재의 광야 생활을 억울해합니까? 훈련으로 달게 받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둘째, 내 힘과 혈기로 경솔이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징계의 말씀을 듣자 백성은 뒤늦게 후회하며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회개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광야로 가기 싫은 영적 교만이자 또 다른 불순종이었지요. 여러분, 똑같은 일도 때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한 박자 늦게 하는 사람은 통곡할 일밖에 없지요. 열심히 하기는 해도 정작 순종할 부분과 타이밍을 못 보니 밤낮 당하고 서러워 울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41절에 보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42절에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며 막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이토록 큰 차이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에서도 보호받고 대단한 적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라고 하지요.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돌아서라고 하실 때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마저 내 열심과 혈기로 무마하려 들곤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며 가족과 공동체가 뜯어말려도 내 직분과 스펙이라는 무기를 들고 세상이라는 산지로 뛰어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처럼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나와 결국 호르마까지 내쫓깁니다. 그제야 45절에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왜 안 들으셨을까요? 그 눈물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회개가 아니라 공궁해진 환경이 서러워 흘리는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데 내 열심과 조바심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물은 내 뜻대로 안 되어 흘리는 눈물인가요? 죄를 애통해야 하는 눈물인가요? 자기 열심으로 교제를 위해 애쓰며 낙심하고 생색냈지만 이제는 거룩을 목적으로 놓고 걸어가는 교제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였지만 부모님은 자주 싸우고 동생을 편애하셨어요. 그래서 제 속에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가득했지요. 아버지의 진급 누락 사건으로 큐티하는 공동체를 만나 청소년 시기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제 삶이 해석되는 은혜를 누렸지요. 하지만 가족은 금세 회복되지 않았고 동생의 오랜 방황으로 여러 해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은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어 가족 우상이 깨어졌지요. 저는 올해 만 영세 반을 맡아 봉사하고 있어요. 엄마의 때를 보내본 적 없는 제가 아기들을 잘 돌볼 수 있을지 두렵고 나는 언제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게 될지 몰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들어요. 소그룹 리더로 오래도록 섬겨왔지만 교제가 힘들어 낙심과 생색이 올라오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무기를 들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는 모습이 꼭 저와 닮았어요. 저도 성품과 열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교제를 위해 애썼지만 잘 안 될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거든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제는 거룩을 목적으로 두는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나님이 주실 기업으로 믿으며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해요. 가정과 직장

0: 직장, 교회에서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신교제와 신결혼의 기업을 얻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저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 간증을 기억하며 낙심과 생색의 말을 그치겠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에서 제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불순종으로 광야의 시간이 선고되었다 해도 억울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내 죄만 보며 내 삶의 결론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광야는 오히려 내 악한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멸망이 아닌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갈렙이 순종한 만큼 그 밟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듯 오늘도 잠잠히 내 자리를 지키며 순종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허락하신 광야의 훈련임에도 달게 받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늘 도망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열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다가 무참히 패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멈추라 하실 때 잘 멈추기를 원합니다. 곤궁한 환경이 서러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결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조바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질서와 말씀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신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영적, 육적 후사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 2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느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주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 역사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에서 깨달아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창조자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 하나님 하는 건 지혜와 하나님께서 영을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 우리 신학자들이요 많이 변화를 왔어.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가 왔어. 아, 변화가 왔어. 세계적으로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 들어볼 수 있어? 못 들어. 왜? 자기가 학문으로서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통신대 나오고 칼빈대학교 가고 위스더민스터 신학교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러 신학교 나오고 프리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19년 되니까 2년 전부터 조금씩 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새김질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 왜 학문이 중요하잖아요. 배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천문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참 유익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다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학문이 도구가 돼야 돼. 받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 말을 받쳐주는 거야. 누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호시탐탐 올라오는 탐심을 이기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매일 성령 느끼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왜 없인 여길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칭찬에는 인색하면서도 없인 여기는 일에는 놀라울 만큼 빠릅니다. 처음 만난 사람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더 쉽게 무시하고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을 더 가볍게 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업신여김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교만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을 만났을 때 사람의 눈에는 장남 엘리압이 왕감으로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양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학벌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나이나 경력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업신여김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더 신뢰할 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상대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업신여김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기적보다 출신을 먼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는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과거의 기억을 붙잡았습니다.

0: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높이 보이면서도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익숙함이 감사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업신여기면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그가 어려서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동만 보았지 그 목동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업신여김은 대부분 잘못된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업신여겼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업신여겼으며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먼저 낮아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바울은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힘써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존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미래까지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사람의 과정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십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먼저 과소평가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내가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새날 새하루 새아침을 날마다 주시는 여호와 우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하는 대대에 이르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또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을 시편 기자가 소리 높여 선포했듯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 아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로 선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

0: 이삭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우리 계속되는 에스겔서 32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장은 이제 애굽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제 궁극적인 때에 그들을 스올로 끌어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것 음부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여기 이제 스올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스올이라는 건 이제 음부이고 이 음부는 뭐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 떨어지는 것. 그게 이제 음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본문의 말씀은 장차 애굽이 심판을 받아 어떻게 지옥불로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지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죽음 너머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 이 땅 한평생 이 땅에서의 삶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재밌게 지내면 다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너머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 나의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과 은사, 열매를 주시느냐? 그것은 성령이 소망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결정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썩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때까지 영생을 얻을 그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이 땅에서의 정욕과 욕심대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사가 바로 이 절제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도 많고 더 즐거운 것도 많고 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막 살게 되죠. 막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이 중독이죠. 중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 그리고 이 세상은 절제하는 게 그렇게 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도박도 그렇습니다. 중독에 한번 빠지면 가산을 다 탕진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는데, 특별히 그동안 이 유다를 괴롭혔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시면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열두째 해는요, 에스겔 32장 1절에 보면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죠. 아마도 이것과 비슷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이게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약 1년 후 정도 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열두째 해라는 건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이 1차 때 포로로 끌려왔던 때였는데, 포로로 끌려온 지 열두째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달이 똑같다고 하면 이 앞에 1절부터 17절에 16절에 예언이 있은 후에 약 2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지금 유다가 바벨론을 피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저 애굽, 저 애굽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애굽은 지금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고,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애굽은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그러니까 유명한 나라의 지극하면 딸들인데, 이 말은 애굽을 도와서 함께 연합군을 결성했던 주변의 작은 군소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 애굽과 함께 항상 함께 했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고 지하에 던져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쇠락하고 멸망당한 이후에 심판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선은 이 땅에 늘 재밌는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이 땅에서의 생 너머의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 지옥의 이 두려움, 이게 우리 안에 이제 각인이 되면 좋은데 새까맣게 잊고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게 다인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애굽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을 그 주변에 애굽이 대단하다고 칭송하던 모든 나라와 함께 전부 다 지하세계로, 음부로, 수월로, 지옥으로 던지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자, 너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애굽 문명, 애굽 제국의 화려함과 찬란함. 여러분, 애굽이 전성기였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했는지, 이 어떤 나라, 어떤 제국보다도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나, 너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려가서, 음부로 내려가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자,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똑같이 누울 것이다. 너희들 아무리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그런다 하더라도 심판받고 결국 음부로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고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어지고 칼에 엎어지고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그러죠. 21절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울 가운데 말하며, 자, 같이 지옥에 떨어진 주변 용사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옥에 내려가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 보니까 누가 있느냐? 22절에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자, 여러분, 이 앗수르는 바벨론 이전의 그 지역, 오늘날로 하면 이제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은 옛날에 페르시아의 후손이죠.

페르시아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 그 땅을 지배했었죠. 지금 이제 이 이란이 그렇게 막 꼬장꼬장하고 지금 막 막 끝까지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이유는 사실 자신들이 이 수천 년 문명 제국의 후예라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 아수르 가보니까 애굽이 가보니까 아수르 온 무리들 이전에 제국을 떵떵거리며 호령했던 이들이 다 음부에 떨어졌더라는 거죠.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23절에 무덤이 부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이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을 맞이할 그곳이 음부 깊은 곳에 있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막 큰소리치고 겁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던 그들이 전부 다 그 지옥 음부 깊은 곳에 떨어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호령하던 아수르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니까 24절에 엘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엘람은 이 바벨론 동쪽에 있던 오늘의 이란 서남부에 있는 셈의 첫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거기도 한동안 세상을 떵떵거렸던 이들인데 떨어졌더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거기에는 메섹과 두발이 있다. 아나톨리아 지역,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거대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9절에 에돔, 우리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봤죠. 30절에는 시돈. 다 강성했던 한때 이름을 날렸던 나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누워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이 땅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칼 갖고 음부에 갈 수 없죠. 공수래 공수갑니다. 다 놓고 결국은 내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31절에 바로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아니 나같이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이 제국이 왜 떨어졌느냐?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 나만이 아니라 뭐 주변에 있던 한때 이름 날렸던 아수르, 엘람, 메섹, 두발, 시돈, 에돔 다 떨어졌네요. 그들로 말미암아 31절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나만 떨어져요? 라고 해서 가봤더니 나만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다 떨어졌네요. 자, 32절에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한동안 쓰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도구로 썼지만 이 바로가 너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있는 힘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있는 칼 자기 건 줄 알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 허락하신 부가 내 부인 줄 알고 마음대로 흥떵망떵하다가 결국은 끝난 겁니다. 자,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32절에 끝에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결국 심판받아 끝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 내 건 줄 알고 돈 내 건 줄 알고 다 내 건 줄 알고 착각하죠. 천만에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의식이 더 또렷해져야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맡기는 행위죠. 우리 인생의 근원,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고 삶을 뛰어넘어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닿으면 이 세상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그 하늘 소망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또 재물과 모든 기회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0: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내 인생을, 내 걸음을,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준비할 수 있는 실천력들을 포함합니다. 그런 성도로 이 새벽에 잘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반복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이 강대국의 정상에 있던 애굽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죠. 성경은 이 강대국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은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유력한 존재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하게 무력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심판을 기억한다면 세상 사는 동안 흥왕하고 잘 나갈 때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상을 저축해야 할 우리인 것입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7월을 잘 마무리하며 새 달을 준비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바질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도 바울 일행이 현재 그리스, 즉 마게도니아 북부 지방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켐벨 모간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은 구원을 위한 찬송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만족하는 가운데 나오는 찬송이었다. 이것은 기독교적 정신의 경이로운 승리다. 옥문이 열리고 석방될 때에는 누구라도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옥 안에서 노래할 수 있다. 그들은 비록 몸이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하고도 자유로운 교제를 인하여 만족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그 감옥 자체에 억류되어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조건적인 찬송과 기도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직면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잘 살기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 나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다스리심 속에 나에게 허용되었거나 허락되어졌거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나 영원한 천국에 나를 데려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면 오늘 내 삶은 살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들을 잘 풀어야 돼요.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 좀 해결하고 나면 이 어려움 처리하고 나면 또 이 정도 얻고 나면 이 정도 여유가 되면 내 삶도 조금 살만하면 그리고 내 자식들도 좀 살만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질문보다 반드시 우선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밤 나 데려가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앞서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본문 16장 앞에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즉 그 터키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를 잠시 멈추어 두고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그리고 첫성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의 집에서 거처를 삼고 이제 그 지역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화하는 과정 속에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가 사도 바울 일행을 뒤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 날 그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의 그런 괴롭힘을 받다가 안 되어서 돌아서서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먹고 살

0: 사건, 사고, 문제,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없기를 바라고 삶을 뭔가 예방하고 갖추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지. 그러나 어떤 어려운 문제, 사건, 사고, 아픔, 상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제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중에서 지금 삶을 핑계로, 비즈니스를 핑계로, 어려움을 핑계로, 문제를 핑계로 예배를 뒤로 미뤄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바울만큼 감옥에 갇힌 자도 없거니와 사도바울만큼 억울하게 두들겨 맞은 자도 없거니와 사도바울만큼 그 자유 자체가 완전히 상실된 삶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의 이 사건, 감옥 안에 갇혀 착고가 발에 박 묶여있는 채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떤 순간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드시 이 질문, 예배하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도 구하려고 예배하느냐, 이 질문을 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예배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예배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의 관심과 초점,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런 실력과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바울과 실라의 그 능력과 실력은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얻었냐, 무엇을 할 수 있냐,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향력과 가치가 있냐, 얼마나 인정받냐, 존중받냐, 이것이 그들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할 줄 아는 것이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실력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예배를 놓치고 긴급하고 우선적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오늘이라도 내 삶을 데려간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내 삶의 마지막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 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지만 그 때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1: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0: 때와 시기, 하나님 해결되는 때 언제입니까? 도와주는 때 언제입니까? 일이 제대로 된 때 언제입니까? 제가 걸어갈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의 알바가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이 삶의 주인 되어주실 거고 그분이 삶의 앞서가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실 거고 그분이 어떤 일이든 계획한 대로 감당케 하실 것이고 그분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실력이 있다 없다, 뭘 가졌다 못 가졌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묻지 말고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저때

0: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 바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를 묻는 성도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때를 묻는 성도들은 그래도 영적인 성장과 어떤 성숙을 지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런 건 묻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묻는 성도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대개의 경우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를 핑계로 어쩔 수 없이 내 삶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꾸만 보이는 대로 삶을 결정하고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되는 식으로 그냥 그 직업과 일들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때를 묻는 성도들일 경우에 대개의 경우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살아있지를 않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함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능력과 권세는 기대할 줄 알지만 정작 그 능력과 권세가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담아질 만큼의 좋은 그릇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때를 묻는 성도들마다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고 우리 그 때를 알 바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런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1: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0: 오늘 우리 인생의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뭔가 일이 나타나고 주어지고 감당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그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일이 날지 몰라요. 또한 우리의 알 바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게 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 그들은 그 일에 붙들려 살아가기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뭔가 지금 잘 되길 바라고 해결되길 바라는 일들이 있다고 없는 사람 없겠죠. 다 있죠. 근데 그게 잘 되고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다른 잘 될 일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해결될 일을 찾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뭔가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그분답게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순간에 예배할 수 있다면 지금 그 예배가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우리의 때는 예배의 때입니다. 예배의 때입니다. 예배의 때입니다. 예배의 때입니다. 뭔가 인생이 잘 살기 위한

0: 예배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4절인데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1: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0: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두고 온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예배 앞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땅을 지키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너의 땅을 지키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과 너의 가정과 너의 일터를 탐하지 못하리라, 침범하지 못하리라,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 일터에 내 물건과 서비스가 잘 팔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의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남들은 만 원에 파는데 내가 만 천 원에 팔아도 손님들이 만 천 원짜리 내 것을 사도록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거래, 모든 사업, 모든 일터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예배를 놓친다? 평생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감옥에 갇혀 감옥에서 빠져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진이 나게 하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문제, 어려움, 감옥 같은 상황이 지진을 통해 문이 열렸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어 자유할 것 같지 않고 온갖 문제, 어려움 때문에 삶이 힘들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바탄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노상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만나주셨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것을 꿈에서 듣고 야곱이 일어나 베고 있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와 함께 하시어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 돌 제단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던 거죠. 근데 야곱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신지를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기다리고 계신지를 잊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만할까 싶어 그 숲곳에 집터, 가축터를 만들고 살려고 했지만 삶이 안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기시켜준 겁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아마 야곱이 아차했을 겁니다. 내가 이 길을 떠날 때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더하신다면 내가 돌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다는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혹은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 혹은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어디서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0: 그것이 바로 나의 베델, 하나님 날 기다리고 계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1: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0: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 받으셔야 될 찬송을 다른 자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서 죄를 기뻐하고 죄 가운데 사는 데에도 하나님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 죄의 종으로 그 죄에게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영원한 기쁨, 즐거움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돈 좀 벌면, 뭔가 일 좀 잘 되면, 좀 살만하면, 그게 뭔가 즐거움이 있고 그게 뭔가 기쁨이 있고 그게 뭔가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내 행복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이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며 찬송해야 될 사람이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뭔가 가진다는 이유로, 삶을 잘 산다는 이유로 그 삶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드려야 될 찬송과 영광, 그 예배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면 천국 가면 영원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땅에서 예배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천국 가려고 하는 거는 과연 천국이 천국 맞을까요? 아니, 여기서 예배가 별로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은 거를,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예배를 좀 더 준비하고 예배를 좀 더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어떤 말씀이 전파될까, 어떤 기도 응답이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또 나에게 만져주실까, 인재하실까, 나를 더 사로잡아 주실까,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삶을 구별하는 게 예배자의 삶이고 그게 거룩인 건데,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다 보니 아휴 주일날 왜 빨리 오노, 이거 또 주일 또 주일 아휴 이러고 온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예배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천국에서는 예배만 다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천국이 혹시 지옥이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지금 옥수수 판대 가본 우리 그놈이 있어요. 그놈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천국 가면 뭐하냐 했더니, 야, 고통도 눈물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있다 하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다 보니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영광, 진정한 기쁨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장의 삶의 문제, 어려움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드릴 나의 찬송과 영광을 그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인도하셔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과 찬송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그 예배자의 삶이 그 자체로 행복이 되게 하실 것이나, 또한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삶 감옥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하기 위해 걸어간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자녀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며, 예배하러 가는 길에서 그 어떤 대적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모든 대적 세력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0: 것이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순천 가곡교회 정모세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이나 다름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거름이 되어 신앙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심히 위축되고 정치적 영향으로 분열되며 선교마저 축소되어가는 쇠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뉴스에 낯선 표현 하나가 계속 등장하죠. 바로 폭염 중대경보입니다. 폭염주의보도 아니고 폭염경보도 아닌 중대경보라니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지요.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처음 도입된 최상위 폭염특보인데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실제 기온이 39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내려진다고 해요. 기상청은 이 단계를 단순히 불쾌하고 힘든 더위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인 더위라고 설명을 하죠. 실제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과 전남 일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정부도 폭염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했고요. 폭염이 이제는 참고 견디는 날씨가 아니라 재난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기상청이 중대경보 지역에 당부한 행동수칙 아주 분명합니다. 중단, 이동, 확인.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건데요. 평소 같으면 조금만 더 하고 쉬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멈추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끝까지 참고 견뎌야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멈추라는 신호를 알아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쉼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오가던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몸과 형편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일하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 끝내고 쉬야지. 남들도 다 견디는데 나만 쉴 수 없지. 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돌보는 것 역시 믿음의 책임입니다. 오늘 폭염 속에서 쉬는 것은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지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반드시 시간 정해서 쉬시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전화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라고요. 전기값 아끼느라고 에어컨도 켜지 않고 계시지는 않은지, 물은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이웃들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중단하고 이동하고 확인하라. 오늘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위험 신호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쳐 보내는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도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 보내드렸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멈춰야 할 때 또 멈출 줄 아는 지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멈출 수 있는 지혜.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게 사실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 우리 어르신들 조금 밭일 농산일 하시는 분들 특히 조금만 더 하자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 안 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멈추라는 신호를 알아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 멈춤은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살피게 하시는 귀한 시간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더운 날 우리의 업무를 잠깐 멈춰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아닌데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 뭔가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도 아 멈추면 왠지 뭔가 계속 끝까지 뒤처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막 그런 불안함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막 달려갈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예 잠시 멈춰서서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 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 필요하신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 가고 있어요. 또 말씀 카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려놓는 연습하는 우리들 만나주십시오. 3013번님 아버님 아멘이다 아멘 정말 멈춰서는 것 내려놓는 것 필요합니다. 예, 오늘 그 저희 방송 나가기 전에 요거를 저희 전문용어로 로고송이라고 하는데 요즘 썸머 스페셜 로고송이 여러 개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눈이 확 떠졌다고 화끈한 모닝콜이었다는데요. 네, 중단 이동 확인 명심할게요. 아멘입니다. 9462번님 감사드리고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교회 수련회와 청년 캠프 그리고 유럽 단기 선교까지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만나는 귀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들 용원이와 하나님과 긴긴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준비하는 우리 딸 영윤이를 응원합니다. 와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죠? 네, 3914번님 축복하고요. 더운 날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희 가족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또 사연도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예, 오늘도 좋은 아침 은혜 가득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일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늘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안 멈추셔도 되죠. 우리랑은 다른 분이시니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아시죠? 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린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꿈이 있는 자 위에 주는 나의

비 준비하시니, 예, 예람 50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듣고 계신 시각 7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듣고 싶은 찬양 또 신청해 주시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를 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만나, 기왕 50원 유료 문자 드는 거. 만나라고만 보내지 마시고 만나가 들어가게 기도문 짧은 기도문을 함께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낯이 익은 이름들이 많아요. 늘 뭐 PD가 읽어주든 안 읽어주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누구누구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렇게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로 매일 아침 우리 홍 작가님이 직접 손으로 그리고 쓴 예, 말씀 카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주세요. 7458번님 예, 사연 주셨고요. 우리 내 딸들 만나주실 거죠? 그리고 민재, 나혜, 동희 만나주세요. 예, 사연 주셨고요. 새벽기도 갔다가 운동하면서 좋은 아침 듣고 있습니다. 바람 한 잔 없는 날씨 너무 덥네요. 주아 식구들 건강 잘 챙기시길요. 잠시 멈춤이라는 멘트에 스탑이란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서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우리 8236번님 사연 주셨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있나? 네. 정말 아침부터 진짜 바람 한 잔 없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은혜 더해주세요. 아멘. 0300번님. 저도 이번 주는 막내, 다음 주는 둘째 수련회 준비되어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주세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수련회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보고 또 그러고 돌아와서 또 제자리이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그 귀한 고백을 기억하게 되고 그 고백처럼 또 살아가게 되고 올 여름도 전국적으로 아주 더운 날이지만 성령의 뜨거움이 더 넘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 여름 정말 수련회 뭐 집회 등등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귀한 체험들 훈련들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여름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여름을 보내자고요. 아이고야 교통사고 나고 3일 만에 퇴원을 했지만 아침에 집에서 소소한 일상이 참 감사하고 행복이지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027번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물론 이제 3일 만에 퇴원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3일 만에 퇴원할 수밖에 없는 또 이렇게 바쁜 일상이 또 계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몸 관리 잘 하시고 쉬어 아시죠? 쉬어 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런

일 당하고 나면, 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켜주시는 것, 생명시켜주시는 것,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이구나라는 걸참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완전 운전하시길 또 축복합니다. 우리 딸 기도 제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주세요. 학교 친구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캠프에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8살 귀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이쁘네요. 네, 4489번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서가 돌을 맞이합니다. 유아세례 받고 1년 이서를 평생 주님 만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첫돌 축하 축하해 하시면서 1975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축복합니다. 또 엄마가 또 1년 동안 아이 키우느라고 정말 애썼네요. 그죠? 우리 며느님 계시는, 예, 우리 집 주소 한번 주시면 제가 이서 어머니께 꽃바구니 하나 배달해 드릴게요. 주소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주님의 손.

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하고 읊조리는 말씀 약속노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어쩌면 거창한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겠죠. 오늘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책상 위에 수두룩하게 쌓인 지루하고 작은 업무 하나를 주님이 곁에서 보고 계신 듯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의지로 다 해내려고 하면 그 말과 그 일들이 금세 버거운 짐이 됩니다만 나를 돕고 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참 지루하고 힘들었던 일상 가운데 작지만 분명한 감사의 고백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손끝으로 해내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한날 되길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나무엔의 음성이네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의 믿음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도망자의 밤 열린 하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누구 같아요? 야곱이 누구 같아요? 야곱이 누구 같아요? 나 같죠? 진짜 나 같아요.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 그러니까 먼 옛날 성경에 나오는 소설로 전설로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내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자기 자식들이 칼부림하게 생겼으니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삭을 설득해서 아버지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자기 오라버니 라반이라는 이 리브가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의 오빠 하란에서 이게 왔잖아요. 이분이 하란에서 이 하란 땅으로 이게 도망을 시켜요. 하란 땅은 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 이 집을 떠나서 가족과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서 광야로 내몰린다는 것은요, 뭐 요즘같이 교통이 치안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몰리는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족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욕심껏 자기 꾀로 그 형의 그 축복권을 좀 빼앗으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도망가서 이제 광야길로 내몰려서 헤매다가 날이 저물어서 노숙하는 장면입니다. 길바닥에서 잠을 자요. 길바닥에서 그냥 잘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이렇게 평평한 큼직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그것을 베개 삼아서 돌을 베고 잠을 잤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과 또 자괴감에 빠져서 아마 웅크리고 잠을 잤을 거예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되돌아보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야곱처럼 막막해서 이제 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삼촌 집에까지 살아서 갈 수는 있을까? 형이 쫓아와서 날 죽이면 어떡하나? 내 잘못이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웅크리고 잠을 청한 적이 여러분도 있으셨죠?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려서 이 차갑고 딱딱한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길바닥에 웅크리고 자듯이 그렇게 밤을 지새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참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잘 나갈 때 찾아오신 거 아니고 야곱이 똑똑하고 완전하고 자격이 충족돼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라고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형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했지. 지 책임이지. 지 꾀로 좀 기다리면 될 것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이 날 때부터 야곱 네가 내가 택한 자다 말씀하셨는데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어머니와 이 야곱은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꾀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끌어 땡겨 오려고 하다가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야곱이 광야에 누운 것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잘못 때문에 모든 광야 같은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예,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저도 제 인생의 광야 같은 밤, 눈물 나는 밤, 차가운 돌베개를 피고 웅크리고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 탓이 아니에요. 거의 다 내가 만든 일이지. 내가 자초한 일이죠. 내 선택의 결과죠. 조급한 결정 때문에 관계가 무너져서 우리는 웅크리고 차가운 돌멩이를 비고 잘 때가 있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고립되어서 웅크리고 차가운 돌멩이 베고 자고, 감정적으로 내뱉은 한마디 분노의 말, 저주의 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고, 내 뜻 고집하다가 스스로 어려운 자리에 빠져서 차가운 돌멩이 베고 웅크리고 절망스럽게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 누구 탓입니까? 생각보면 내 탓이에요. 내가 만든 거라고요.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요. 야곱의 광야는 그런 광야였죠. 야곱의 노숙은 그런 노숙이었고, 야곱의 차가운 돌베개는 그런 돌베개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가슴이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잘못이고 자기가 부끄러운 인생이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닐까?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참 죄책감, 이런 자괴감이 올 때 참 힘들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인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쫓겨나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만든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 책임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옳았기 때문에, 야곱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까? 내가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냐고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야곱만 노 못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야곱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내 꾀에 내가 넘어지고, 내 욕심에 내가 빠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이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내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아, 나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길바닥에 웅크리고 차가운 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적이 많았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나에게도, 그런 야곱에게도, 아니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그런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그래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가운데, 환상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이어졌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서 야곱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저 절망 가운데 누웠어요. 잠을 잤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완전하고, 하, 역시 나지, 이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땐 오히려 하늘문이 닫혀요. 언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까? 이렇게 야곱과 같이 절망스러울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럴 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게 찾아오시면 은혜가 아니죠. 아니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사장한테 내 임금을 받는 건 은혜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은혜가 아니죠.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위로부터 내게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야곱의 머리는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있었지만 야곱의 머리 위로는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었다. 머리 위에 열린 하늘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차갑고 딱딱하고 힘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차갑고 단단한 돌처럼 나를 누르고 내가 그 위에 넘어져 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닫힌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닫힌 건 아니다.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나님도 날 잃어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런 야곱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닥다리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조건을 따졌다면 이 은혜의 문, 하나님의 문이 사닥다리가 열릴 수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게 은혜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부터 15절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여러분의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야곱에게 맞는 말입니까? 야곱의 지금 꼴을 보십시오. 치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먹고 장자권 뺏어먹고 치가 모든 관계 무너뜨리고 치 잘못으로 쫓겨나서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동서남북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을 너에게 주겠고 내가 다시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건 야곱에게 하실 만한 말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지금 처지를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성품보다도 크고요, 나의 인생보다도 크고요, 내 실수보다도 훨씬 크신 것이에요. 야곱은 뭔가를 붙잡아야 살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꾀로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안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붙들었어요. 아버지도 붙들고 형도 붙들고 어머니도 붙들고 장자권도 붙들고 축복도 붙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쫓겨났다고요. 도망자가 됐다고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붙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은 도망자이고 실수투성이인 나 같은 사람 야곱을 붙드셔서 야곱이 붙잡아야 직성이 풀리고 붙잡아야 만족하는 사람에서 변화되어서 자기 손을 펴서 결국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축복하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흔들린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약속까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멀리 퍼져나가게 하리라.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 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야곱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이라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손,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답죠.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다운 게 아니라 나답죠. 나답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서 벌떡 일어나서 16절 이해해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열린 문이로구나.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야곱이 신앙적이고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본성이 나와요. 야곱다워요. 20절부터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나 20절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의 기도, 서원의 기도죠.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조금 달라요. 무슨 기도입니까? 조건적인 기도죠. 만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만일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면, 만일 내일이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겠나이다. 매우 야곱답죠. 또 매우 누구답습니까? 매우 나다워요. 야곱은요 나와 같이 이해관계에 빠른 사람이고요 그렇게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때가 70이 넘었을 때예요. 어릴 때가 아닙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왔을 때. 신앙이란 건 뭘까요? 우리도 이 교회 문방만 열고 나가면, 아니 교회도 그럴 때가 있죠. 다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 그걸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고요. 준 만큼 받아야 돼요. 그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아요.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거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를 해도 안 그런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도 이렇게 거래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걸 내게 허락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금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충성할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if잖아요. 조건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사업이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 있냐? 가는 중이냐? 아직 시작도 안 했냐? 오늘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자꾸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니까 이것이 세상의 때 아닙니까? 조건과 거래의 관계, 이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이 사고방식, give and take,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 그래서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연습.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닐까? 신앙 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 생활은 조건적인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변화되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 생각도 내 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그 연습을 잘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과는 달리 거래의 세상이

0: 아닙니다. 거래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주고받는 거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저는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혜와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나라. 이 땅은 태능, 그래서 선수촌 같아요. 태능 선수촌. 본게임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죽어라고 연습하잖아요.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그래야 본게임에 나가서 상을 받죠. 메달을 따죠.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이런 선수촌 같은 곳이에요. 본게임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게임은 뭔지 아세요? 사랑의 게임이에요. 은혜의 게임이 게임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사랑의 게임, 은혜의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방만 나가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드리며 예배하며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조건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그에게 덮쳐오지만, 한순간에 덮쳐오시지만, 사람이란 것은, 사람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천천히 성숙해 가는구나. 이후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20년쯤 지난 다음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형을 만나고 고향으로 와서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20여 년, 3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 자기가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 붓고 제사 드리면서 베델이라고 붙였던 이 땅을 기억해서 이 베델 땅을 찾아서 다시 와요, 야곱이. 여러분, 다시 이 베델 땅을 찾아와서 식구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은 야곱이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이 베델 땅, 30년쯤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땅을, 이 장소를 기억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야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기도가 달라졌죠? 고백이 달라졌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이 아니라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 아니라 나를 고향에 돌아오게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래의 신앙에서 신뢰하는 신앙으로 자라난 거죠. 20년이 걸렸어요. 아니, 더는 30년이 걸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란으로 도망쳤더니 거기는 야곱보다 더 꾀가 많고 더 약삭 빠르고 더 센 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의 꾀 얼마나 넘어갑니까? 그래서 20년을 종살이 합니다. 20년을.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건 뭐겠어요? 거기서 사랑의 눈을 뜨고 라헬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건 뭐예요?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서 고생하며 깨달은 건 뭐예요? 기다림을 배웁니다. 기다림. 못 기다려서 이 사단이 났는데, 못 기다려서 쫓겨났는데, 못 기다려서 삼촌 집에까지 왔는데, 삼촌은 더한 사람이야, 자기보다.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사람이야. 삼촌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센 삼촌을 통하여 야곱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조건적인 신앙에서 더 깊은 절대적인 은혜의 자리, 신뢰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1장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1: 보리라 하십니다.

0: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사닥다리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에요. 저 은혜의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순종과 헌신과 예물과 봉사는요, 이미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게 오셔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계산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바랄 수 있어요. 조건을 붙여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은혜는 그런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품으시고 붙잡으실 때 나의 믿음은 이제 더욱 성숙의 자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여 도망하는 길에도 차가운 돌베개를 무어 눕히고 여러분 밤중에 웅크리고 누워있어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신뢰 거래에서 조건에서 신뢰와 전적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어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허재경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계곡이나 바다, 수영장으로 물놀이 많이 가시죠?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물놀이는 즐겁지만 한편으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 때문에 걱정도 되실 텐데요. 오늘은 여름철 가장 주의해야 할 사고 중 하나인 익수사고, 즉 물에 빠지는 사고와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수사고는 사망 원인 중에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하며 남자 아이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연령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도 조금씩 다른데요. 4세 이전에는 영유아는 욕조나 목욕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어린아이들은 수영장에서 사고가 많습니다. 익수사고에서는 얼마나 빨리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물 밖으로 구조한 뒤 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 배를 눌러서 물을 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부 압박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이 없거나 의식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가슴 압박을 30회 이상 하고 이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영아의 경우는 두 손가락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1세 이상 소아는 한 손 또는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분당 100개 이상 빠르고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맥박은 있지만 호흡이 없는 경우는 가슴 압박 없이 인공호흡만 시행합니다. 그리고 저체온증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옷을 제거하고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아이가 호흡을 회복하거나 전문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물에 빠진 아이의 80% 정도가 생존하고 그중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물에 있던 경우에는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물놀이 할 때 반드시 보호자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구멍조끼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름철 익수사고와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여름도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호젤병원 허재경 원장이었습니다.
2: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0: 예,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성희 권사님은 만학도의 경험도 있습니다.
0: 아들이 그때 고3이었는데 실은 공부를 그렇게 잘 안 하고 엄마 말을 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 고2 때쯤에 아 네가 공부 안 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피아노는 어릴 때 조금 치고는 계속 못 쳤거든요.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집의 경제를 생각할 때에 그래가지고 피아노에 대한 되게 마음은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에 이제 있을 때는 제가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대구에 왔어도 제가 수요 예배하고 반주를 또 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 그 피아노 가르치던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편입하는 게 어떻겠나 그를 얘기해가지고 그냥 배우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자꾸 하다가 중단하고 이래서 그래서 예, 대신에 편입을 하게 됐어요.
1: 자식벌 되는 학생들과 함께 김 고사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0: 그때 제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중간고사 기말 때는 거짓말 밤을 새는 건 아니지만 12시 넘기까지. 왜냐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음악사 이러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 엄마 보고 뭐 감동됐다 그런 건 없는데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엄마다. 그때 그랬었어요. 그 대신대 가서 또 가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되게 그 학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학생들하고 이제 전심 사주고 이러면서 또 되게 그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엄마잖아요 완전히. 정말 그 학부 공부는 너무 재밌었어요. 졸업여행도 가고 제가 요즘도 이런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그때 애들이 그 저보고 이제 그 권사님 안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언니하고 누나라 그러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런 애들도 있고 지금도 만나면 언니 그래요. 우리 딸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1: 이런 경험 때문인지 김송희 권사님의 교회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남다릅니다.
0: 그때 동신교회와 청년대학부에 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대가 참 풍족하잖아요. 저희 자랄 때보다는 풍족한데도 이 청년들의 삶에 희망을 못 얻고 갈급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애들이 주눅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청년 그 예배감 제가 꼭 이렇게 안아주고 있었어요. 그 허깅을 통해갖고 애들이 되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좀 제가 대신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안으면서 뭐 참 마음이 좋고 청년들한테 되게 무언으로 많은 걸 나타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무언 중에 참 청년들한테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아, 그때도 뭐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저는.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대구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 권성수 목사님과 대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김송희 권사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를 위해 운영위원으로 곧바로 섬깁니다.
0: 극동방송 개국을 제가 되게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 운영위원 얘기도 듣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아무도 어떻게 장로님이 물론 얘기하셨지만 저는 스스로 정말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운영위원을 하게 됐는데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복음으로 방송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조금의 헌신으로 물질로서 땅끝까지 이런 그 방송이 나가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순수히 복음 방송이니까요.
1: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내가 쓰임을 받아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매달 극동방송을 위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0: 바라보는 눈이 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큰 사이 우연히 맛있는 요리로 수빈이를 즐겁게 해주는 둘째 사이 쌤니. 잘생긴 두 남자가 나의 사위가 되었네. 하나님 안에서 만나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처음 마음 그대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길 바래. 은지야, 수빈아, 화준아, 너네는 엄마를 왜 그렇게 좋아하니? 그래서 엄마는 무척 행복하단다. 엄마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너희 둘을 낳은 거야. 더 잘한 일은 우리 아들 화준이도 낳은 것이고. 사랑하는 우연히 은지, 쌤 수빈이, 화준이, 또 너무 사랑스런 손자 시우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빛과 소금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주신 용돈은 장모를 춤추게 한단다. 사랑해.
1: 사랑합니다. 권사님의 축복의 음성편지였습니다. 김성희 권사님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드림에 하늘 철학이 있습니다.
0: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잖아요. 뭐 91년도 이때니까 정수기가 아마 처음 났는데 하여간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정수기가 필요한데 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속으로 하나님 저 정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헌신하자고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정말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남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정수기를 하자고. 그런 기억부터 해가지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뭐 한 것들을 참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아 되돌아보면 정말 부어주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하는 마음은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했는 그 고백인지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있던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저는 참 저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지 그 마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주신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예, 기쁘죠.
1: 복소리 오늘은 김송희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 너야. Every day is miracle. Every 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 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 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0: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 사명에 동참하실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옥천 방주기도원에서 10차 전국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사랑 부흥사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